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우리 사랑했더란 가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했더란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아,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는데요. 특세도 중요하지만 평세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세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럼 평세는 뭘까요?

평상시 새벽기도, 평생 하는 새벽기도.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지 않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알람도 맞추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고 며칠 동안은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건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누가 출석을 확인하지도 않는 평범한 날. 그래도 조용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일이죠. 생각해보면 믿음은 이 특별한 날의 뜨거움보다 평범한 날의 꾸준함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세의 은혜가 평생의 삶으로 이어지고 주일의 고백이 월요일과 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오늘 평범한 화요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믿음을 살아내기 참 좋은 그런 날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아멘. 워킹 프레이즈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방영섭의 첫마음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아멘.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아멘. 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2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또 출석 체크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만나볼게요. 7238님 오셨고 2061님 안녕하세요. 5226님도 한 말씀. 9918-4593 5950-0118님 또 9992님도 오셨습니다. 7978님 1667님 3057님 아멘. 오늘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때 진정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새벽 묵상을 나눕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가득한 사랑의 뜰 아니길 소망합니다. 이런 귀한 축복의 마음 전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302님 오셨고요. 6574님 샬롬샬롬 반갑습니다. 진정한 평안을 예 빌어주셨네요. 2042님 또 0296님 8918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온유와 겸손이 8918님께 지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7916님 6065님도 한 말씀. 예, 9986님은 정말 긴 묵상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한 말씀 받으시고 3057님이 평생 나의 갈 길을 묻고 두 손을 들고 따라가겠습니다. 평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평생 새벽 기도. 네.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3057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8609님, 나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나의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 말씀 주세요. 라고 이렇게 주셨네요. 4295님도 오셨고요. 3057님이 땅콩 사진을, 예, 뿌리에 가득, 예, 맺혀있는, 열려있는 땅콩 사진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오늘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서 이 땅콩 사진이 떠오르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6481님 또 8968님도 반갑고요. 5941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주셨네요. 7511님 7356님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8905님도 오셨고 9881님도 오셨어요. 오늘의 한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7332님께서 조금 전에 나온 첫 마음 날마다 새로워지리라 하는 찬양 너무 좋은데 누가 부른 걸까요? 또 듣고 배우고 싶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방영섭의 첫마음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첫마음. 네, 또 신청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네, 사랑의 뜰랑 걸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의 식사권,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 딜라이트 풋볼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0: 여호수아 프로젝트. 매주 화요일은 윤종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이제 가을이에요. 거의 느낌이, 그죠?
0: 그렇습니다. 가을입니다.
1: 예, 너무 선선해진 그런 공기가 느껴집니다.
0: 그러니까요. 9월 중순이고 목사님.
1: 네.
0: 다음 주면 추석 연휴가 있어요.
1: 그러게요. 빨리, 올해는 좀 더 빠르죠.
0: 아니, 그러니까요. 조금만 참으면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 궁금해요, 목사님. 목사님은 요즘 목사님을 자주 웃게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1: 아, 막내 딸 아닐까 싶어요.
0: 막내 딸.
1: 예. 예.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예. 고1인데 집에 오면 참 많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하고의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0: 네.
1: 아들 녀석들은 좀 그렇진 않거든요.
0: 예.
1: 근데 그 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웃을 일이 좀 있습니다.
0: 친구들 얘기에, 또 선생님 얘기에, 칭찬받은 얘기에.
1: 네.
0: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막내딸과 이렇게 조잘조잘 얘기하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1: 아, 예. 참 귀하죠. 고맙죠. 뭐.
0: 예.
1: 요즘은 그 부모님들하고 잘 이야기를 자녀들이 많이 안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렇게 좀 서슴없이 와서 이렇게 막역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묻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고맙고 이쁩니다.
0: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겠죠?
1: 그럼요.
0: 예.
1: 시시콜콜하지만 작은 거라도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늘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0: 네. 그것이 곧 기도잖아요.
1: 맞습니다. 네.
0: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길 바라면서 목사님의 막내딸처럼 계속해서 아빠 아빠 아빠 이것처럼
1: 문 여는 순간부터 이렇게 불러요.
0: 유지수의 찬양이에요. 기도 그리고 목사님의 귀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온비앙의 국악 찬양 기도 들으셨습니다. 유지수의 찬양이었고요. 어떠세요?
1: 아, 국악의 또 이런 숙다른 묘미가 찬양 속에서 더 흥을 돋구고 감동을 주네요.
0: 맞아요, 맞아요. 우리의 것으로 찬양할 때 또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1: 맞죠. 예,
0: 같이 느껴지는 그 동질감, 네. 우리 안에 그런 DNA가 있잖아요. 삼박자에. 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1: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이 세상의 어떤 소리를 듣는데요. 그 중요한 본질을 묶어보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자신이 주인 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도록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종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 짧지만 이건 너무나 혁명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종의 내 안의 정권 교체를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국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영토는 뭘까요? 바로 나라로 번역된 단어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 통치, 다스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지도 위에 표시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 실제의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실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그때 이미 시작되었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해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바로 그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 자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사이를 살아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죠.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과 소망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중요한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태가 아니고 문법적으로 수동태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이룬다가 아니라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을 내가 익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 다만 우리의 손과 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죠. 율법주의는 내가 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복음은 그분이 이루신다. 너는 맡기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그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를 우리는 생각해 볼 텐데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감정적 반성, 후회가 아니죠. 회개는 진짜 정권 교체입니다. 내 인생의 통치권,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 사건이 바로 회개죠. 자기 중심적인 내 나라에서 돌이켜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둘째는 전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요. 재물이 많았던 부자관리 그 청년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오히려 얼굴에 근심하며 돌아갔죠. 겉으로 아니면 외적인 종교적인 열심과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는 다른 것을 내어준 그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그 신뢰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셋째는 사랑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설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사랑하지는 않았기에 바로 그러한 마음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니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자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산제물의 삶이고 사랑의 순종인 거죠. 여러분, 이 어렵지만 이 기도를 완벽하게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붙드셨고 자신이 죽음의 잔 앞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뜻을 마침내 이루셨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난 자리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진짜 보좌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갑시다. 회개함으로, 전적인 믿음으로, 사랑의 순종으로 행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 전체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박우정의 나의 하나님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퀴즈 제가 좀 드려야죠.
0: 네.
1: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으면 누구나 다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 어떤 나라와 그 뜻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1번 나의 나라, 2번 하나님의 나라, 3번 세상 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나라, 어떤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1번 나의 나라, 2번 하나님의 나라, 3번 세상 나라.
0: 네. 정답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나라를 구하

0: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떤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1번 나의 왕국 나의 나라, 2번 하나님의 나라, 3번 세상 나라. 몇 번일까요?
1: 어떤 나라를 구해야 할까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 주세요. 사랑해드란 일부끝 찬양입니다. 옹기장의 내가 주인 삼은.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케 하시고자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의 제시장 국가로 쓰시고자 수많은 외침과 민족적 고난의 역사 속에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부흥케 하시고 하늘과 땅에 복을 내리사 세계 선교를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기와 술수를 자행하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여 온통 우상 숭배와 정력과 죄악으로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공산주의 무신론의 악한 사상으로 자유민주 국가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사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떠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전쟁과 기근을 막아 주시옵소서. 사회 각기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역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추구하는 우리 동포들을 살리는 복음 통일과 세계 선교 완성의 마지막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 예수 이름 교회 이기도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0: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사랑했더란 2부 출발하는 첫 찬양이었습니다. 네, 사랑했더란 오늘의 한 말씀 다시 한번 전합니다. 목사님, 오늘의 한 말씀은
1: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0: 아멘.
1: 아멘.
0: 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을 것을 주신대요.
1: 아멘. 아, 말씀과 더불어서 옆에 함께 그림으로 있는데요. 그 나무에 있는 풍성한 열매들이 이 말씀을 더욱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0: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로 심었을 때 오는 그 풍성한 열매. 예, 그것이 의의 열매랍니다.
1: 그렇죠.
0: 예. 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오늘의 한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2로 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한 번 더 드릴게요. 기회 드릴게요.
1: 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어떤 나라를 구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나라는 통치를 의미하는데요. 누구의 통치일까요? 1번 나의 나라, 2번 하나님의 나라, 3번 세상 나라.
0: 네, 보통 저는 1번 나라를 나도 모르는 사이.
1: 그렇죠.
0: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1: 막 우리가 중심을 놓치면 예. 그렇게 그 나라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0: 그런데 오늘 그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사 소식 전하기 위해 모신 한 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나아가는 귀한 분이십니다. 목사님은 자녀가 네 분이시니까요.
1: 네.
0: 늘 고민하셨겠어요.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뭐 해줄 수 있지? 이런 생각?
1: 아, 진짜 고민 많았죠. 그냥 결혼한 후에 아빠가 자녀가 태어나니까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맞이하는 거였고 신앙은 있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내용들조차도 이제 너무 생소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넷째까지 가니까요. 조금씩 조금씩 눈이 뜨이는 그런 은혜를 또 갖게 되었습니다.
0: 지금은 그 넷째 딸 때문에 환하게 웃고 계시고.
1: 아, 예. 물론 넷째가 또 속상하게 할 때도 있죠.
0: 아무튼 오늘 자녀들의 얘기 좀 해볼게요. 이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세워가는 엄마들의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광주 지역 믿음의 어머니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세미나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도 세미나를 소개해 주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주 총무세요. 유미화 사모님을 모시고 엄마의 기도가 이 자녀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얘기 나눠볼게요.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사모님 잘 오셨습니다.
0: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2: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0: 끝나고 나서 또 소망의 기도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2: 할렐루야.
0: 예, 요즘 소망의 기도에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이 출연하셔서 진행자로 열심히 이 도시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모님 방송 가족들과 인사도 나누시고 사모님에 대한 소개도 해주세요.
2: 안녕하세요. 극동 방송 가족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강주 총무로 섬기고 있는 빛과 은혜교회 유미아 사모입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네 아이의 아빠라고 하셨는데 저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다둥이들의. 네. 예, 다둥이가 아니고서는 그래요. 기도하는 엄마들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두명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매주 한 시간씩 자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엄마들이 모여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몸소 지키며 자녀들의 학교가 성경적 가치와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그들을 지도할 수 있게 중보하는 모임입니다.
1: 아,
0: 네.
1: 그렇군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다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마땅한데, 단순히 엄마들이 모여서 이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이렇게 모이면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내놓고
2: 맞아요.
0: 기도하잖아요.
2: 그렇죠,
0: 네.
2: 그렇죠.
0: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기도 제목을 미리 나누지 않고 실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보통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또 대화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자가 합심하여 대화하듯이 성령을 의지하여 구체적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2: 네, 그러니까 두 명이 짝이 되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2: 사실 기도 제목 나누다가 기도 못하고 헤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1: 시간이 오래가죠.
2: 그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 기도 제목을 아뢰고 또 주시는 마음들을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는군요. 그래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막상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를 계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엄마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 사모님,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0: 질문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진데요. 아기를 잉태하여 열 달을 품고 낳아 키우기까지 자녀는 엄마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지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엄마만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1: 그렇죠.
0: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의 눈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엄마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상달되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2: 아멘.
1: 예, 그렇죠. 자녀가 어릴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청소년기 대학생 또 이제 어른 성인이 된 자녀를 위해서도 이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겠죠.
0: 그럼요. 당연히 필요하죠. 엄마의 기도의 사명은 죽을 때 내려놔지지 않을까요? 저도 성인이 된두 자녀가 있는데요. 먼저 자녀를 결혼시킨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면 기도 시간이 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녀의 배우자와 손주까지 기도해야 하니 기도할
1: 네.
0: 것이 참 많겠죠? 네.
2: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늘어나요. 특별히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기도하는 엄마들의 특별함이고, 학교를 위한 기도가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0: 우리 자녀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르고 있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면서 오늘도 자녀들 학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은 지금 구별로 학교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높은 도덕적 기준에 의해 교육되기를 기도하고요. 교사의 소명의식 회복과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회복되어 가르치고 배우는 기쁨이 커지고 행복한 생활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예, 그러니까 학교,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게참더 감동적인데요. 이 기도하는 엄마들이라는 제목에서도 참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요. 자녀를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사실 또 기도하다 보면 엄마가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습니까?
0: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한나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엄마들이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의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실제로 저도 그랬습니다.
2: 많이 바뀌셨어요?

0: 네.
1: 그래요? 네, 그러면 실제로 기도하는 엄마들이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변화, 이게 무엇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0: 자녀의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2: 아멘.
0: 그래서 평안과 기쁨을 얻지요.
1: 네. 네.
0: 기도하는 엄마들은요, 기도일지로 기도를 하는데요.
2: 네.
0: 기도일지 안에 하나님의 성품, 이름, 속성, 사역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1: 아, 네.
0: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다 보면 자녀로 인해 무거웠던 마음과 염려가 감사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이게 중요한 건데요.
2: 네.
0: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요.
2: 아멘.
0: 자녀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기도로 동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2: 네.
1: 네.
0: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2: 네. 그래요. 결국 기도는 자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네요.
1: 예.
2: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문제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기사를 봤더니 갈수록 문제들이 첩첩산중이더라고요.
1: 그러게요. 예전에 없었던 문제도 또 많아요.
2: 학업, 진로, 친구관계, 뭐 학교생활, 신앙 문제 걱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엄마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세요?
0: 사랑하는 자녀의 길이 열리지 않고 또 아프고 힘들어하니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 아멘.
0: 우리는 연약하여 포기하고 싶고 또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혼자는 어렵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네.
1: 예. 참 지금 말씀처럼 이제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이 아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 아이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참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안 되나?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 답답해하는 그리고 지금 마음에 또 좀 낙심할 수도 있는 그런 엄마에게
2: 맞아요.
1: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2: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기도 먹는 하마.
0: 너무 좋은데요.
2: 담아도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1: 예. 언제까지 채워야 될까?
2: 예, 기도 먹는 하마. 예. 그런 아이를 둔 어머니께는 어떤 말씀 주고 싶으세요?
0: 저도 우리 아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전한 모습을 볼 때면 잠시 낙심이 될 때도 있는데요.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해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든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연단하고 단련시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 가운데 먼저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엄마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 아멘.
0: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 아, 끈질기게 무엇인가 일어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뭐 기도의 원칙 같은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겠어요? 사모님.
0: 기도하는 엄마들의 사명은요. 엄마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세계 자녀들과 학교에 영향을 끼친다인데요. 우리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아멘.
0: 우리의 기도가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 네.
1: 예,
2: 그래요.
1: 그렇죠.
2: 지금 빛과 은혜 교회 기도하는 엄마들의 광주 총무십니다. 유미화 사모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세미나가 준비된다고 해요. 나도 함께 기도하고 싶다. 기도짝을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엄마 예, 엄마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 기도 세미나에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 안내 링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이번엔 광주 도성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3주 동안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0: 네.

0: 3주간 기도에 대한 서론과 MIP 기도 특징인 찬양, 고백, 감사, 중보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실질적으로 세미나 이후 곧바로 짝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별 실습과 카톡 기도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 네, 짝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짝을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죠?
0: 네. 세미나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기도짝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2: 그래서
0: 바로
2: 그래요?
0: 시작할 수 있도록.
1: 그 처음 참여하는 엄마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0: MIP 기도는요,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고 거창하게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한 주제로 짧고 단순하게 기도하는 기도라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 엄마도 쉽게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1: 그 세미나 마치고 나면 엄마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엄마에게 권하고 싶다. 이 세미나 어떤 분들이 참여하면 가장 좋을까요?
0: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 분, 기도하기로 결단했으나 희지부지 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희 기도는 짝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싶은 유혹이와도 서로를 붙들어가며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 강추합니다. MIP 기도는 동의 기도하면서 기도를 겹겹이 쌓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빠르고 강력합니다.
3: 예. 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평상시에 좀 이렇게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도 네. 처음 참여하는 그 엄마들도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3: 근데 반면에 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지쳐있는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1: 맞아요. 그렇게 기도했건만.
3: 그냥 속이 지금 막 문드러지고 너무 고통스럽고 가슴에 그냥 멍이 시퍼렇게 드신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1: 네.
3: 이번 세미나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0: 물론이죠. MIP 세미나는 신앙의 기본을 다져줍니다.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을 돌이켜 자신을 세우는 세미나입니다. MIP는 말씀 묵상의 기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3: 아멘.
0: 세미나를 들으시면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다시금 도전이 생겨나실 것입니다.
1: 네. 혹시 기도하는 엄마들을 만나면서 아, 정말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 이렇게 귀하구나 하고 느꼈던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간증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계시니까요.
0: 먼저는 기도짝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 기도짝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1: 예.
0: 저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기도해 주십니다. 너무도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계속 끈질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3: 네.
0: 그래서 끈질긴 기도에 대한 간증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제 기도짝의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쉬고 있어 우리는 그 자녀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또 교회에 나가 예배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매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어느 날 그 자녀가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기도짝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어요. 그런데 그 자녀의 배우자 될 사람이 과거 친구를 통해 교회 나가 종종 예배를 드렸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자녀를 다시금 예배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기도짝 자녀는 매주 교회에 나가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내년에 결혼할 이 예비 부부가 교회에 등록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며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위해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1: 기도 씨앗을 뿌렸더니 이렇게 좋은 열매가 맺혔네요.
0: 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예요. 혹시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 기도할 만큼 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엄마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 같다. 그런 엄마에게 혹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0: 아이를 너무 돕고 싶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엄마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기도로 자녀들의 삶을 깊이 관여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을 주는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1: 아멘.
0: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 것입니다.
3: 아멘. 그래요.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0: 사랑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1: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학생을 둔 엄마만 올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엄마는 다올수 있는 건지. 또 요즘은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2: 네.
1: 기도하는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기도하는 이모가 될수 있고, 고모가 될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올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2: 저희 기도하는 엄마들의 그 대상은 모든 여성이에요.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여성인데, 할머니들도 환영하고요. 교사 선생님, 미혼 여성,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모두 환영합니다.
1: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성에도 기도 제목은 있잖아요.
2: 당연히
1: 그 자녀를 위해서
2: 있죠.
1: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2: 그럼요. 네, 학교가 있어서 학령기 자녀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없는데 입양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1: 그런 엄마들도 함께 하실 수 있고.
3: 네.
1: 그렇다면 이번 세미나 소개 좀 해주세요. 언제 어디서 열리죠?
2: 9월 29일부터 3주간 매주 화요일 광주 도성교회에서 9시 45분부터 12시 30분까지 기도하는 엄마들 3주 세미나를 갖습니다. 대상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여성들입니다. 할머니들, 교사 선생님, 미혼 여성,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모두 환영합니다.
1: 요즘은 엄마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전에. 그래서 혹시 오후반도 운영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2: 기도하는 엄마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본부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3주 세미나가 있어요.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직장을 다니고 계신데 너무 세미나를 받고 싶은 분은 그것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네요. 또 다른 방법이 있네요.
1: 맞아요. 요즘은 집에 있는 엄마들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바쁘게 다들 생활하고
3: 그래요,
1: 계시니까.
3: 사부님. 또 끝으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2: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들을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극동방송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1: 3주 동안이에요. 언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사모님? 9월?
2: 9월 29일부터입니다.
1: 네,
2: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9월 23일이 등록 마감일이에요. 늦지 않게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1: 네, 많이 연락 주세요. 엄마라고 보내주세요. 우물정 0153번으로 엄마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미와 사모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목사님.
3: 네.
1: 퀴즈 정답 발표하고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3: 그러게요. 시간이 이렇게
1: 시간이에요.
3: 됐네요.
1: 네.
3: 자,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느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 정답은 2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죠.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지금, 목사님 설교대로 살았는데 벌이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담임 목사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정말 어떤 나라, 어떤 뜻을 구하며 살까요? 내 나라, 내가 원하는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뜻,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의 드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하십니다. 오늘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니느웨의 멸망을 보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오늘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을 보며라는 제목입니다. 나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께 말씀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수르, 역사책에 보면 아시리아죠. 고대 한때에 중동 지역 일대를 휩쓸었던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오랫도록 중동 지방의 약소 민족들을 괴롭히면서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범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지금 현재도 이 유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때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훔이 니느웨에 직접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에루살렘에서 나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해서는 멸망을,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의 제일 북쪽 지역, 거기가 그 당시에는 아수르 지역이었죠. 그리고 그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런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큰 위로를,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는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 번째는 기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는 엘고스 사람입니다. 엘고스가 어디인가? 아랍의 전승에 의하면 지금 이라크의 모술에 가까운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아랍 사람들은 전승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롬이나 역사학자들, 또 유세비우스 같은 고대 학자들 같은 경우는 나훔 선지자의 고향이 갈릴리 근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을 당했을 때 나훔은 그의 고향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잡혀가고 멸망을 당할 때에 그는 살아남아서 지금 남유다에 와 있고, 남유다에서 그들의 원수 같았던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들의 원수 같았던 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멸망의 메시지는 유다에게는 큰 소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놓친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 보게 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이 니느웨 성, 멸망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와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요나가 일찍이 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파하게 했어요. 이 니느웨 성은 엄청 큰 성이어서 3일을 돌아다녀야 다 곳곳을 갈 수가 있는데, 요나가 겨우 하룻길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는데 왕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굵은 배옷으로 갈아입고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왕도 금식하고 백성도 금식을 선포하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선포해서 먹이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니느웨를 긍휼히 보시고 멸망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거국적인, 하나님이 택한 나라도 아닌 이방 나라가 이렇게 거국적으로 대회개 운동을 벌이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벌였으니까. 그런 역사가 니느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이 니느웨는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BC 760년경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 이후에 그들이 다시 허랑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었는데,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잡았어야죠. 결국에는 이 나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요나 이후에 아수르의 왕들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요나 이후에 디글라필레셀 3세가 아수르의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그 18년간 통치하면서 군사적으로 나라가 막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살육을 하고 파괴하고 약탈을 일삼고 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파렴치한 짓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리고 18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디글라필레셀 3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르곤 2세가 정권을 잡고 겨우 2년밖에 안 되었을 때 엄청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꽁꽁 둘러싸고 그들을 굶겨 죽일 작정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가 무너져버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에 그 많은 3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가버려요. 남자들을. 북이스라엘은 여자들만 남겨놓고 다른 곳에서 포로로 잡아온 다른 남자들을 이곳에 정착해서 살게 만들어버려요. 민족들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핍박하고 당신이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 똑같은 사람 아니다 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짐승처럼 여긴 이유가 어디 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피가 섞여버려가지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혹한 일들을 누가 저질렀느냐? 사르곤 2세가 저질릅니다. 결국 사르곤 2세도 22년 통치하고 끝나게 됩니다. 사르곤 2세가 죽은 뒤에 그 아들 산헤립은 24년 동안 정권을 잡게 되는데 자기의 군대 장군, 랍사게 장군을 보내서 유다를 뺏어버리려고. 그때에 이 랍사게 장군이 최정예 부대 18만 5천 명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에루살렘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도시 하나를 정복하고 이제 에루살렘을 딱 먹을 참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밤에 죽음의 사신을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정예 부대를 그날 밤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겨우 하나만 살아남아서 이 소식을 알리러 갑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죠. 이때 산헤립 왕은 전쟁에 대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자기네 신상 앞에 거기서 제사하고 있을 때 그때 자기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정권을 뺏으려. 그렇게 비참하게 산헤립 왕은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나훔 선지자를 불러요. 그러니 나훔 선지자가 이때, 그러면 나훔 선지자는 시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요나가 회개하라고 가서 아수르에 전파했던 때로부터는 100년이 지난 때이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부터는 거의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시대가 그런 때예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나훔을 불러서 아수르를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수르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요나 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는 붙잡으셔야 돼요. 1905년에 우리나라 경부선 철도가 개통이 됩니다. 그때 원래 서울서 부산까지 철길을 놓을 때에 원래 계획에 있었을 때에는 공주하고 부여를 철도가 지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공주하고 부여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같은 양반들 마을에 어찌 저렇게 일본의 왜구들의 그 시커먼 기차가 우리 양반 가문에 지나다닐 수는 없다. 반대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에 기차를 조치원을 지나서 대전을 지나서 부산을 가도록 노선을 바꿨단 말이에요. 기차가 지나가는 데는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엄청난 발전이 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나 못 지나가게 한 데는 발전이 안 돼버리고 묻혀버렸어요.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냥 천사의 바지가랭이를 잡고라도 절대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잡고 매달려야죠. 나에게 온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어요?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나에게 온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아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똑같이 하나님 예배하고 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정이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잖아요. 나에게 오는 은혜의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철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고속도로가 바로 우리 집 앞으로 뚫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철도가 우리 집 앞으로, 우리 교회 앞으로, 할렐루야. 아, 은혜의 고속도로가 우리 집 앞으로 뚫려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이건 은혜의 은혜. 그러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은혜의 은혜. 하나님이 내 눈에 내 기회, 이걸 기회라고 나에게 주실 때에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얼른 하셔야 돼. 이런 좋은 기회가 없다. 또 우리가 누구나 어렵고 힘든 사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실까? 부자들한테 하라고 하시지. 그러지 마시고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은혜의 기회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니느웨를 보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볼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칸노라는 말을 썼어요. 이 칸나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하실 때 처음으로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이 질투라는 말이 쓰여질 때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약속이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하자,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어주겠다, 우리 약속, 그리고 약속이 체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살면 이 약속을 깬 겁니까 안 깬 겁니까? 깬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투는 뭐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언약 안에 있는 내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들을 괴롭히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는 그 민족을 또 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질투, 칸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혼인서약을 하지요. 그랬는데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하고 희덕거리고 웃고 맛있는 거 나눠먹고 알콩달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야 정상이죠. 질투가 나야 정상이죠. 밥 먹을 때 남의 여자가 깻잎을 들어 올렸을 때 다른 남자가 가서 밑에서 깻잎을 받아서 나누어주면 이걸로 화가 나냐 안 나냐. 여러분 개인 같으면 화가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진짜 안 된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서로 언약관계에 있을 때에는 부부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때는 그 배우자에게 충성해야죠, 서로가. 근데 그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 만약에 언약 이외의 사람들과 서로 사랑과 애틋함을 나눈다면 당연히 질투가 나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를 괴롭혀요. 그러면 거기에 남자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남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남편이 아니지.

남의 여자지 그러면 당연히 화를 내야죠. 옆에서 편을 들어줘야죠. 그게 또 하나의 질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이것을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를 가만히 두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약관계에 있는데 네가 내 백성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굴해서 밝혀진 것으로만 보면요 니느웨 성이 높이가 26m였다 그래요.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든지 마차가 세 대가 함께 달릴 수 있는 폭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26m의 성벽 밑에는 해자가 있어요. 해자. 여러분 해자가 뭐냐면 이렇게 못 들어오도록 성벽 밑에 딱 강을 파놓은 거예요. 성벽을 뺑 둘러서 강을. 그걸 해자라 부르거든요. 근데 그 해자, 이 강이 얼마만큼 컸는가? 강의 넓이가 24m였어요. 그리고 그 해자의 깊이가 15m. 그러니 적들이 이 성벽을 타고 오르려면은 일단은 24m의 강을 건너야 돼요. 깊이가 15m니까 당연히 배를 타고 건너야겠죠. 건너다가 위에서 쏘는 화살에 맞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누가 우리 성을 무너뜨리랴? 우리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 니느웨가 하나님을 거슬려 대적하고 성 안에는 포악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훔은 니느웨가 범람하는 물로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범람한 티그리스 강이 그 지류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해자하려고 만들어 놓은 니느웨 성 그리 타고 들어오면서 엄청난 물의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큰 성벽이 한 번에 제방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BC 612년에 지금의 바그다드의 서남쪽으로 한 100km 지점. 바벨론 제국이 이때다 하고 이 니느웨로 들어와서 니느웨 제방이 무너진 대로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을 함락시키고 불을 지르고 멸망을 시켜버려요. 본문의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물을 쏟아서 저기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막강한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저렇게 멸망당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밑에 바벨론은 아수르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국가였어요. 저기가 멸망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나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도 그럴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지금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리법석입니다. 우상 숭배로 아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든지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내 백성이 저러고 있다. 내가 오늘 전멸시켜버리려다 멸절시켜버리려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 어찌 그 큰 권능과 그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시려고 합니까? 좀 참아주십시오.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어필하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백성을 그리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다 하셨거든요. 그래놓고 여기 와서 너무 미우시니까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너무 미우니까 모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의 백성이다. 네가 인도해온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때 간절하게 매달리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 강한 손과 능력으로 어찌 한 번에 쓸어버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고 모세가 막 하나님 백성임을 강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죠. 여러분 모세만 그럴까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스스로가 외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고 나를 살리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모두가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켰어요. 누구 때문에? 자기 백성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끔씩 감당하지 못할 일도 생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하면 여러분 그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 할렐루야. 예. 나보다 더 강한 적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오늘 니느웨를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니느웨의 멸망을 보며 배울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에요. 3절부터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권능이 크시고 벌받을 자를 반드시 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일어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구름은요 그 하나님 발에 있는 티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려고 할 때에 뒤에서 애국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의 길을 엽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병사들 사이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회오리 광풍이 일어서 도대체 앞도 안 보이고 방향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요.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길을 내신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할렐루야. 네. 또 그랬더니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가 딱 버티고 있어요. 아,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네 손을 뻗어라 그러죠. 그리고 홍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광풍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광풍을 일으켜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양쪽으로 물을 밀어서 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바다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뭘로 여립니까? 회오리바람과 광풍으로 여시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누가 이 하나님을 감당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하는 축복의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보면요, 잠언서나 시편 같은 데 보면 바산에 암소 얘기 나오잖아요. 푸른 풀밭이 많아서 암소들이 엄청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바산 고원은요 정말로 좋은 곳이에요.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근데 저렇게 살기 좋은 곳, 또 하나는 어딘지 아십니까? 갈멜산이거든요. 갈멜산 밑에 보면은 밑쪽에는 이 세펠라 초원이 쭉 이루어지고 동남쪽으로는 이스르엘 평원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좋은 땅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하나 더 저 위쪽에 위로 올라가 보면 더 위로 올라가면 여기 베이루트 있는데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 레바논에는 이 두로 시돈 이쪽에 해당돼. 레바논에는 백향목이 있어요. 그리고 들에 어마어마한 들의 풀들이 많고 꽃들이 많이 피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 좋은 세 가지 장소를 딱 성경에서 얘기하며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그 길을 쇠하게 만들어 버리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구름을 발밑에 두고 계신 분이고 광풍을 일어서 길을, 회오리바람을 일어서 길을, 또 강을 말려버리시고 바다를 말려버리신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막을 소냐? 하나님은 초자연적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 우주적이신 분이다. 그러니 아수르여, 니느웨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진멸하려고 하시면 너희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선포인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0: 분이세요.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시는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40년 뒤에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 그때가 봄에 밀을 베는 시기거든요. 강물이 범람에서 흐르는 곳에서. 근데 벗겨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딱 내딛자마자 물이 딱 끊깁니다. 그 강물이 끊겨요. 그리고 흘러내려가던 물은 쭉 흘러내려가 버리고 딱 끊어진 물은 끊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덕성 말듯이 위로 말려서 올라가 버려요. 상류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래서 그 넓은 길로 200만 명이 쑥 지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강을 마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바다를 마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폐허가 돼버리는 것이고 산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니느웨 너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면서 지금 나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달하고 있어요.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노래를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역사하시면 누가 막을 게냐?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그냥 아내를 괴롭히는 다른 사람한테 엄청 무섭게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있는 자기 자식들한테는 아이고 아들아 딸아 아이고 그러면서 한없이 자비롭잖아요. 아니 적과 싸울 때의 아버지의 모습과 내 자식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같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킬 때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묘사하셨다면 이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오늘 본문 7절에 얘기하네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달려들면 그의 뭐가 되어주신다?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고 그분을 피난처 삼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에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양림동 찬송가 순례길. 그 길에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 만납니다. 주식회사 처음 사랑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망의 기도 진행을 맡은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이미 다 아시고 채워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사 당신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소유하고 계시며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가 그 넓고 따스한 품에 안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오늘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아멘. 소망의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요일을 정해 계속해서 테마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화요일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 수요일은 우리 지역 교회들을 위한 기도, 목요일은 교육과 다음 세대 아이들,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기도와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과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 차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이 지역 대학의 첨단 반도체, 미래 에너지 분야에 관한 첨단 융합대학이 조속히 신설되어 AI 인재를 양정하게 하시고 많은 인재들이 몰려들어 국가산업과 실제적인 연관성으로 인해 폭발적인 지역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이 기도가 가능한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빛고울 광염교회 박이삭 목사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0: 주여,
1: 주여
0: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영혼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하나님,
0: 아버지 하나님 거리마다 전도하고
1: 우리 성도
0: 고스란히 전도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사랑과 사람이 대면하여 복음을
1: 전하는
0: 역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
0: 아버지
1: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0: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
0: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약한 영들이 견고한 자들을 파지르게 하시고 주님께로 약간 막힌 다음에 온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 그 기도에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남편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내가 교회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가 성령 받게 하여 주시고 아들이 하나님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이 하나님 성령의 열매로 침받게 하여 놀라운 역사가

0: 3단만 조치 미래에 대관한 3단 융합대학의 계획들을 조속히 신설되도록 모든 관계자들에게 부드러운 세밀함을 부어주셔서 내년이가 확실하게 신설이 되고 그리하여 지역에 인재양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인재들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모두 사랑하며
1: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모든 기도자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0: 아멘.
1: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사랑하는 성도의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아내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0: 아멘.
1: 부모가 또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 지역 영적인 수도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0: 주님.
1: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멘.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많은 세계 여러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광주 전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경쟁력이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우리 지역의 첨단 반도체 미래 에너지 분야에 대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업체와 대학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우리 빛고울 광주 그리고 우리 전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히시고 하나님 귀한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와 전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0: 목사님 간절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빛고울 광염교회 박이삭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0: 네, 기도가 저희의 사명이기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목사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더 반갑습니다.
1: 네, 저도 참 반갑습니다.
0: 많은 응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0: 지금 이곳 스튜디오에는 MIP 기도하는 엄마들이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나와 계십니다. 이 시간은 하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방송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은 광주 전화 062-369-0691번, 062-369-0691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먼저 그 한국교회 각 교단의 총회가 열리고 있어서 교단의 그 총회에 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각 교단의 총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총회가 사람의 뜻을 관철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결정되는 모든 정책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와 이 땅을 살리는 각 교단 총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인간의 뜻대로 했을 때 실패했고 결국 미스바 총회로 모여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총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겸손케 하시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화평의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사람들의 그 다수의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묻는 사람들의 뜻이 모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뜻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며 다음 세대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0: 되게 쓰임 받는 우리 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누구든 참석했을 때 은혜 받는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047님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기관지 확장증 폐에서 피가 나서 지혈 중이고 치료 중입니다. 병원 10일째 입원했다 어제 퇴원했습니다. 꼼짝 못하고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운영하는 사업장도 있고 돌봐야 할 신생아를 둔 딸도 있거든요. 제 몸과 영혼이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0047번님 폐에서 피가 납니다. 지혈 중입니다. 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 10일째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했는데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해야 될 사업장이 있고 돌봐야 될 애 엄마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47번님의 몸과 영혼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껏 숨쉬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폐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피가 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피가 필요한 곳에 돌 때, 필요 없는 곳에 피가 나지 않고 온몸의 기능이 정상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마음껏 숨쉬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입술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우리 0047번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무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면서 머리가 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고요. 요즘 시력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불면증도 심합니다. 몸의 전반적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의 몸이 회복되고 업무도 원활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두 아이를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엄마가 되도록, 또 아내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권드신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병들어가고 낡아지는 몸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력도 안 좋아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은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잘 잠으로써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1: 아멘.
0: 돌아오게 하시고
1: 아멘.
0: 전반적인 기능이 눈도 좋아져서 하나님 귀한 목자로서 두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는 엄마로서, 또 남편의 귀한 동반자로서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무엇보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사연 이어갑니다. 7087님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상병입니다. 아들 부대가 예비군 동원 부대인데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2,000명 모이는 예비군 훈련을 섬깁니다.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고 힘든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또 다치지 않고 특별히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인데 집중 훈련 기간에도 약을 잘 복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0: 하나님, 우리 7087번님 아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주여.
0: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하사
1: 아멘.
0: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많은 예비군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라 하나님 이끄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신 담대함으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은 담대하게 행하되, 하나님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권한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울해하지 않고, 앞으로는 약을 끊어도 우울증 증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또 기쁜 소식입니다. 응답받은 소식 올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0: 소망이 기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응답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드디어 유아실과 주방, 교육시설을 준비할 수 있는 확장 공간을 은혜 중에 계약했습니다. 매입을 앞두고 긴장되는 상황이 있어 마음 졸이며 중보를 요청했는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입자분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먼저 교회에 공간을 드리겠다고 한 만큼 저희는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폐업하게 된 사장님과 이웃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힘쓰기를, 연말까지 약속한 잔금도 잘 준비되도록 저희에게 주신 비전을 다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세입자이지만 이번에 폐업을 하면서 그 공간을 교회에 드리겠다고 이런 제안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공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필요한 유아실과 주방과 교육시설로 복되게 쓰임받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공간 속에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미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는 복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비록 하나님 어떤 일로 폐업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공간이 더욱더 아름답게 가치 있게 쓰임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을 내어준 사장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잠금 잘 준비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복된 교회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실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광주 지역 선택해 주신 다음 소망의 기도 실시간 댓글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6306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고3 조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난주에 수시로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어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우리 지역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합니다. 고3인데도 바이올리니스트로 지금까지 예배로 섬기고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조카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하나님, 그 재능을, 은사를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데 쓰고 있는 신실한 귀한 아들, 바로 이와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쓰시고 하나님 귀한 리더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지난주에 수시로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어서 지원했는데 가장 좋은 곳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의 소원은 우리 지역 대학에 꼭 합격했으면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런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우리 지역에서 합격해서 지역의 복된 인재로 또 계속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우리 지역을 하나님 아름다운 영적 수도요 경제적 하나님 전 세계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도시로 하나님 키워가는데 하나님 꼭 필요한 인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버지.
1: 귀한 조카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널리 펼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도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리 박던 제가 만사가 싫어지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버겁기만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해도 힘이 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회사 일도 자녀들의 일도 복잡하고 힘들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도록, 또 제가 체력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명의 성도님에게 밥 사주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0: 아멘.
1: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천사와 같은

0: 하나님 주변의 지체들이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때로 우리에게 슬럼프가 있고 연약해질 때가 있고 엘리야처럼 느릿나무 그늘 안에 하나님 늘어져 있는 때가 또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그럴 수 있사오니 이 시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으로 하나님 안식하고 회복하는 우리 무명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쉴 때 하나님이신 이 쉼을 하나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안식의 기회로 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안식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무명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름을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그 사정을 아시고 왜 이렇게 요새 힘든지 모든 이유를 아시고 다시 회복시킬 아버지. 모든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또 무명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남편이 큰 수술 후 합병증인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계속해서 열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어려운 상황이네요.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큰 수술 후 폐렴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합병증이 무서운데 하나님 우리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주시고
1: 아멘.
0: 필요한 처방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 지혜와 또 지식과 필요한 기계가 동원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이 떨어지게 하시고 몸 체온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온몸의 기능들이 몸이 회복되는 쪽으로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여주시고 아멘. 의사들을 움직여주시고
1: 아멘.
0: 우리 기도자들을 그 의인의 기도 능력의 기도를 아멘. 사용하사 낫게 하여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 텐데요.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주 극동방송 친구 맺기 하시고 카톡 메시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신앙적 열심이 넘쳤던 어머니의 노년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세상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어머님이 성령 충만해서 몸의 연약함을 이기시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요즘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졌다는 것을 보는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U자형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바닥을 치는 기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닥을 힘차게 치고 다시 올라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예전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깊은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어머니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만 바라봐도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오히려 자녀들의 신앙이 뜨겁게 불붙는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광주 극동방송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위원회 모임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위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복음방송의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도록 방송을 잘 전달하기 위한 지혜롭고 건설적인 의견들이 풍성히 나누어지도록 또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들에게 기쁨과 사명을 더해주시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예배 세대를 깨울 준비된 자녀들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0: 박사님 기도해 주세요.
1: 하나님, 오늘 시청자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의 발전,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이 앞으로도 더 귀한 일들을 힘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새롭게 축복되는 위원들에게 기쁨과 사명과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0: 아멘.
1: 또한 어린이 합창단 신입다운을 단원들이 잘 모집되어서 다음 세대 예배 세대를 깨울 준비된 자녀들이 일어나는 힘써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계속해서 기도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박 권사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 갖게 해주세요. 또 건강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 9507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절염 통증도 많이 나아지고 있고요. 오늘도 기쁨으로 역전 전도 다녀왔습니다. 계속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이 하나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계속해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권사님이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몸에 지금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저 소망을 갖고 바라보며,
0: 아멘.
1: 하나님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부모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 9507번님도 관절염 통증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나아졌으니 전도하러 또 갑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전도할 때 관절염 통증이 더욱더 사라지게 해주시고,
0: 아멘.
1: 더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시고,
0: 아멘.
1: 더 건강하게 되는 순 기능에 하나님 그런 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모든 저희 그 가정이 하나 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9507번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0: 아멘.
1: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이 시간은 소망의 안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곳에 지금 손을 올리시고 또 간절한 기도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제가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고,
0: 아멘.
1: 연약한 곳마다 주님께서 정밀하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0: 아멘.
1: 뇌를 고쳐 주시고,
2: 아멘.
1: 우리 혈관을, 아멘.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뚫어 주시고,
0: 아멘.
1: 모든 신경에 막힌 것들이 잘 회복되고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우리의 몸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영은 늘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의 모든 필요한 기관들이 회복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오늘 소망의 기도는 빛고울 광염교회 박이삭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네, 응답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1: 아멘.
0: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하게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소망의 기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엄마들 혜성교회 소진희 권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에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 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복을 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구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고 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서 부자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기 쉽습니다. 아니,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아니 주님을 아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복을 구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입니다. 가정에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부를 쌓아놓았어도 평안이 없고 늘 다투고 전쟁 같은 곳이라면 거기가 무슨 복이겠습니까? 진짜 복은 평화가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고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짜 복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서 진짜 복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진짜 복받은 것은 내 죄가 다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추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고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 가려졌어요.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려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임방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의 진노가 임할 때에 문설주와 문임방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저주가 임하지 않고 그냥 다 뛰어 넘어갔습니다. 저주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그냥 넘어갔다. 그런데 그 집안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그 집에는 전부 다 장자가 죽고 짐승들의 첫 새끼도 죽고 다 첫 것이 죽는 하나님의 저주가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냥 뛰어넘어갔어요. 저주를 뛰어넘어가게 했어요. 그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했더니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허물을 다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오다가도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이 임하고 나에게 구원의 영생의 축복이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임하고 내가 복받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눈에 보이는 복이 없는 것 같아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 그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자가 가장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사함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저주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거는요,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저주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에서 저주에서 다 건진받은 자들입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를 사막의 죄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저주의 사람이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사람, 예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의인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너희 다 하나님께 즐거워 외쳐라.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7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사망의 권세가 찾아옵니다. 원수들이 찾아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헤맵니다. 다윗을 만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 군대에 의해서 저 광야로 은밀한 동굴로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환난에서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로 나를 다 둘러싸게 하셨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구원의 노래로 나를 다 둘러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영이 임하지 못합니다. 저주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자들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번 가을에 이번 추석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0: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62-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0: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예장백석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어제 14일 일제히 정기총회를 개막하고 신임 지도부 구성과 함께 새로운 회기의 선교적 비전을 다루는 회모에 돌입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어제 14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제11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정영규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부총회장의 송기선 목사와 손원재 장로를, 총무의 박영규 목사를 각각 선출하며 지도부를 구성했습니다. 정영규 신임 총회장은 온라인 사법 시스템을 구축해 교회의 권징 건강성을 회복하겠다며, 평신도 교회 교육사 제도를 통해 중소형 교회 목회자 수급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고, 선거특례법에 따라 단독 입후보한 이승수 목사를 신임 총회장의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임석순 목사를 제1부총회장에, 이정기 목사를 제2부총회장에 각각 추대했으며, 이승수 신임 총회장의 취임식은 오늘 15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는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제116차 총회를 개회하고 사흘간의 회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웃 기침 전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비전을 강조하며 교단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단을 살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자고 권면했습니다. 전국의 목회자들이 축구를 통해 교단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제하고 연합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NCM의 산하 기업인 모임인 왕의 기업이 주관하고 후원한 제1회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가 어제 경기도 고양 어울림누리 별무리 경기장 등 4개 경기장에서 전국 16개 팀의 목회자 323명과 가족 응원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승보다 연합, 결과보다 함께하는 과정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미진 NCMN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교단과 선교단체의 경계를 넘어 하나로 모인 것에 감사를 전하며 한국교회 연합의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진 대표의 말입니다.
2: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연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운동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연합하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 NCM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 화이팅!
1: 어제 경기 결과 성남 목회자팀이 초대 우승을 차지했으며, 주최 측은 경기 운영과 규칙 등을 보완해 내년에는 제주와 부산, 대구 등으로 참가 지역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국 목회자들의 교제와 연대를 위한 대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한국교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며 마포대교 야간 순찰과 자살 예방 세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을 오다일 리포터가 전합니다.
4: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와 여의도 순복음교회, 도림감리교회 성도 등 25여 명은 최근 서울 마포대교 일원에서 3.5km 야간 순찰 캠페인을 펼치고 위기 청소년과 자살 위험에 처한 이웃들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리 난간 주변에 방치된 위험 녹근과 관리 소홀로 방치된 SOS 생명의 전화 부스, 비상벨 먹통 실태 등을 점검하며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했습니다. 현장 참가자들은 미관 위주로 설치된 대교 시설물과 교각 주변의 무성한 수풀이 밤시간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꼬

0: 꼬집었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자살 예방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위기 가정을 돌보고 있으며 도림 감리교회는 자살 유가족 전문 사역인 로뎀나무 교회를 운영하며 치유와 애도를 돕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 조성돈 대표는 한국교회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절망에 놓인 이웃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1: 한사랑교회가 어제 서울 양천구 한사랑교회에서 CX 콘퍼런스 2026을 열고 예배와 관계, 브랜딩, 공간 등 4개 영역의 미래 목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진정성 있는 예배 형태 확립과 회중문화 이해, 13명 규모의 밀도 높은 공동체 구성 및 로컬 연결망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 교회의 일관된 정체성을 전하는 브랜딩 전략과 평일에도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공간 기획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황성수 한사랑교회 목사는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믿음과 새로운 목회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목회적 해답을 나누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가 백석학원 건학 50주년을 맞아 최근 서울 서초구 백석비전센터 하은홀에서 지역 주민과 보훈 행정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스토리가 있는 음악 쉼터 조이풀 서리풀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백석예대 실용 댄스학부 학생들의 댄스컬 오프닝 무대와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의 본 무대로 꾸려졌습니다. 2014년 12월 시작된 음악 쉼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나눔을 이어온 백석예대는 오는 17일 김창옥 소통 전문가의 강연으로 무대를 이어갑니다. 윤미란 백석예대 총장은 학생들의 재능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이웃을 향한 나눔으로 이어질 때 교육이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남 광주는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15도로 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오영훈입니다. FEBC

0: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미천한 존재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며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거룩한 문화적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깊은 겸손과 함께 창조주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신실한 아버지는 자녀가 당하는

0: 모든 상황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결코 그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때때로 삶의 연단과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형상인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근심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위협과 시험의 자리에 서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속에서 말할 것을 친히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를 억누르던 대적 마귀는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을 보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시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0: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1: take my hand.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동에 살고 있는 고양화 집사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방이동의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제가 7월달까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한글 수업을 하는 방과후 교사로 섬겼고요. 9월부터는 새학기부터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사로 섬기게 될 계획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시는 고양화 집사님의 믿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제 생각에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오자매였어요. 친척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주일마다 저희 집 대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일하러 나가셨고 저희 다섯 자매가 있었는데 저희를 교회로 이렇게 데리고 가셨어요. 그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후에 계속 주변에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제 정착하게 된 것은 아이들을 출산하고 나서 교회에 이제 아이들을 세례를 받고 하면서 내 남편도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저희 임마누엘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임마누엘 교회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고양화 집사님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원로 김복도 목사님부터 지금 현재 김정국 담임 목사님까지 군선교 또 교육에 대한 선교 그리고 해외 그 선교사 파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김정국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설교 말씀이 따뜻하시고 성도들에게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려고 늘 힘쓰시고 노력하시는데요. 설교 그 원고도 항상 다 외워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시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쉬운 그런 결단의 말씀도 매주 이렇게 전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교회의 가장 큰 기둥으로 기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러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2: 고 집사님에게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길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지요.
1: 제가 이렇게 기독학교, 기독유치원을 찾게 된 이유가 제가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가정 안에 어려운 힘든 일들을 어머니께서 홀로 이제 다섯 자매를 키우시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다면 이 어려운

0: 그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만날 때 더 잘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독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그렇게 인도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합니다.
1: 고 집사님을 지금의 교회로 인도하신 집사님이 극동방송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0: 한 7, 8년 전쯤인 것 같은데요. 아는 집사님께서 저를 임마누엘 교회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극동방송 한번 들어봐, 참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그날부터 이제 극동방송을 듣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사도 왔고 교회 정착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제가 또 마음에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허한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집안에 24시간을 제가 틀어놨어요, 극동방송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굉장히 저에게 어떤 큰 위로와 힘과 그런 걸 주었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습니다.
1: 전파 선교사, 너무나도 소중하고 고마운 이름입니다.
0: 선교사라는 개념이 해외에 나가고 어렵게 막 복음을 전하는 약간 그런 인식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내가 전파로 만 원으로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너무 놀라웠어요. 꼭 참여하고 싶었고, 그걸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시기에는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생신이 그 다음 날인가 이랬는데, 제가 어머니 생신 선물도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마음이 힘든 상태였었는데요. 제가 만 원을 딱 그때 결단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딱 30대로 저에게 복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건 정말,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구나 라는 생각하고 있고, 제가 힘들 때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지만, 아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고, 저희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전파 선교사야, 너희는 선교사야 하라고 항상 다짐을 해주죠.
1: 주님, 제가 선교사입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겠습니까?

0: 사랑하는 권오뉴 아빠, 늘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그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에게 제일 고마운 건 하나님 모르던 당신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전히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그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당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게요. 너무 사랑하고 항상 고맙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권우랑 오뉴야, 정말 엄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향한 그 계획 잘 알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래. 사랑하고 축복하고 엄마가 늘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할게.
1: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에 이어 고양화 집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치매 진단 받으시고 입원 치료를 오래 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원하셨는데요. 어머님 치매가 좀 천천히 진행되고 남은 그 여생을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또 시누에서 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전이 되거나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기도드리고 또 저희 친정 언니가 두 명이 또 조현병

0: 있어요. 지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신우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들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복소리, 오늘은 고양화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5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9월이면 또 새학기가 시작되죠.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향하고 부모님들은 책이며 또 여러 준비물이며 챙겨줄 것들이 많아집니다. 북한의 부모들도 개학과 함께 또 다른 걱정이 덜어 생겼다고 하는데요. 평성시에 한 소학교에서는 개학한 지 며칠 만에 학생들에게 돈을 걷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북한의

기념일을 위해 꽃바구니를 마련한다면서 적잖은 돈을 가져오라고 명하기도 하고요. 일부학급에서는 김씨 일가의 초상화를 닦는 청소 도구를 바꿔야 한다면서 일정 금액을 더 걷었다고 하죠. 그런데 계약을 맞은 학교에서만 돈을 내야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마을 공동체에서 같은 이유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북한의 아이들이 부담보다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부모들도 먹고 사는 걱정과 반복되는 이런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양육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시작합니다. 그런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하고 있어요. 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또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오늘도 경기도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오늘도 은혜의 찬양들 기대합니다 하신 이런 문자처럼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통에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출석 인사 기다립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메들리 찬송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곤고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을 펼치사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동구에서 오전일 마치고 점심 먹으며 듣습니다 하시는 9541님의 출석 인사가 우리 찬양 함께하는 동안 도착했어요. 아멘입니다. 식사하시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의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새싹 회원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5257 성도님, 북한에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디서든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방송 늘 잘 듣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릴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을 향한 축복의 인사까지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첫 문자가 이렇게 너무 귀한 문자로 함께 해주셨을까요? 5257님, 저희 출석 인사 선물 함께 나눠드리고요. 일산시장에 가서 알타리 깻잎 사와서 다듬고 씻으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김치 담그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사롭고 시원한 바람 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방송 들으면 신나게 김치 담고 있습니다. 2130님, 일산 시장까지 오전 중에 아마 다녀오신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다녀오시고 너무나 좋은 날씨에 김치까지 담그시면서, 아이 또 담그시는데 이 장갑 끼고 담그셨을 거 아니에요. 친히 또 장갑까지 벗으시고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나는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죠. 130님, 우리 출석에서 선물을 보내드리면서 이런 일상의 출석 인사가 올 때마다 저는 뭐 신의주에서 신의주표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함경도표 양강도표 김치를 담그고 있어요 라는 문자가 언제쯤이면 올까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소망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세요. 포항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와 주셨네요.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점심 먹으며 듣고 있습니다. 평소에 북한의 평화, 복음 이런 통일들, 그리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밝은 대로에서 찬양하는, 기도하는, 함께 예배하는 너무나 귀한 날 같이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그리면서 기도해 주셔서 그리고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667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여러분 무엇하며 방송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고요.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 줄까지 함께해 주세요. 찬양 이어서 올려드리고요.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우리 OAP 데이에서 만나보는 한편 차이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앞서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학교의 풍경은 남과 북이 같은 듯 다른 듯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참 다른 부분도 많죠. 그래서 오늘의 한편차의 문제는 언젠가 또 통일이 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여러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차이 가운데 하나를 문제로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그 한뼘을 좁혀가면서 북한을 위한 더 구체적인 복음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이 몇 년인지 아시나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 총 9년 동안 의무 교육이 기간인데요. 그러면 북한의 의무 교육 기간은 몇 년일까요? 1번 9년, 2번 10년, 3번 12년. 우물정 1069번 짧은 게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에서도 의무교육 기간이 있는데 우리처럼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사실 이거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초등학교, 소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 기간들 자체도 달라요. 6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이 기간들도 다르지만 의무교육 기간은 얼마나 다를지 이런 차이 하나하나가 통일이 된다면 다 이렇게 같이 한 탁상에 모여서 얘기해야 될 부분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몇 년일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이런 기간들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참 길게 잡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도 평균 10년 동안 가기도 하고 수년이 더 길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우리 간증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생쯤이 되어서야 이제 사회로 나갈지 대학교를 갈지 아니면 이제 군대에 가게 될지 그 말은 즉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닐까요? 9년일까요? 10년일까요? 12년일까요? 북한의 의무 교육 기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데요. 와, 오늘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이게 어떻게 지난주에 어떤 오답률보다 훨씬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9년일지 10년일지 12년일지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북한에 있는 모든 부모님들, 아이들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꿈꿉니다. 8503님 주셨는데 이런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복음 통일을 꿈꾸면서 오늘의 퀴즈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화요일인 OAP데이 오늘은 찬양 후에 우리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들은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까지 함께합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면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3: 몰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24시간 극동방송이 밤낮으로 우리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며 북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반응을 직접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사선을 넘어 강을 건너온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북한에서 또 북녘에서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극동방송이 북녘 땅에서 일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그 역사의 한장 한장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새로운 분을 모시고 또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에 첫 발을 내디디신 한 자매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자매님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우리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는 처음 또 만나는 자리인 것 같아요.
3: 네.
4: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옥 같은 북한의 땅에서 살다가

0: 2024년에 대한민국 서울로 온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오셨어요. 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2년 전에 이곳 땅을 처음 밟으시고, 지금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을 두 번씩이나 맞이를 하셨는데, 그때의 그 얘기를 좀더 여쭙고 싶어요.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직접 그 라디오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0: 잘때 저녁에 새벽마다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냥 재미없는 거는 솔직히 넘기거든요. 근데, 왠지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찬양 들을 때가 정말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처음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는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그냥 왠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1: 근데 이게 처음 그 북한에서는 라디오 그 통로를 다 납땜해서 막아두거나 안 잘라두거나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맞아요. 그게 검열 단위거든요. 또 검열 다니면서 그거 안 막아 놓은 집들은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1: 근데 어떻게 들으셨던 거예요?
0: 저희는 그 집안의 가정애가 그러니까 전자 그쪽으로 뭐 수리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그냥 몰래 그냥 감춰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다니면서 덜은 거예요. 검열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가 저그 동네에서 하니까 그냥 눈 감아준 거죠. 그래서 몰래 감춰두고, 날씨도 진짜 한국 날씨 들으면 그 라디오로 날씨를 듣거든요.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여기 라디오로 한국 방송이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날씨도 듣고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알았었어요.
1: 그럼 처음 그 방송을 들었을 때가 생각이 나세요? 그
0: 그렇죠.
1: 장면이?
0: 그 방송을 처음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가 그냥 듣는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듣도 모도 북한에서는 진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나오길래서, 하나님이라는 게 어떤 분이시지? 과연 나는 뭐 그냥 김부자 김정은에 대해서만 알고 지냈는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찬양도 나왔었고,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진짜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1: 처음에 좀 무섭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0: 처음에는 약간 살짝 그냥 스쳐 지나가긴 했었는데, 한 번, 두번 듣다 보니까 마음에가 더 와닿더라고요, 그게.
1: 계속, 그러니까 극동방송만 들으셨던 건 아니신 거죠?
0: 그쵸. 다
1: 주파수를 돌리고.
0: 주파수를 돌리면서, 뭐, 개콘 같은 거? 재미있는 거?
1: 아,
0: 그런 거
1: 영상도
0: 나오면.
1: 보시고.
0: 네네. 그러니까 TV로도 봤는데, 그냥, 날씨를 들으려고 많이 그 라디오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하다가,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뭐, 탈북민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도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민? 라고, 탈북민이라고 해서, 북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방송을 다 하네? 하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그분도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왠지 모르게 그게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이제 그냥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했어요. 오히려 막 무서워서 떨면서 봐야 되는데, 그 찬양만 들으면

0: 하는 그
1: 네네.
0: 노래, 그 노래가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가사가 진짜 좋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그 하나님을 몰랐었다 그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하듯이 아 이게 하나님의 한국 와서 다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아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그 삶이랑 그게 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하시고 다 지켜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1: 북한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김부자에게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네.
1: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좀 이질감이 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저는
0: 전혀요.
1: 생각도.
0: 전혀 안 들었어요. 전혀 안 들고, 왠지 모르게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북한 땅에서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통해서 온기로 찾아가 주셨던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곳에서 이곳까지 오시는 여정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은혜의 여정들 또 방송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 이곳에 온 황해북도 사리원의 고향인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제가 듣던 이 방송을 같은 북한 분이 듣고 계셨고 지금은 대한민국에 계시는 게 참 놀랐습니다. 자매님 축복합니다 하시면서 9450님도 문자를 남겨주셨고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파주에서 기도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시면서도 남겨주셨어요. 지금 북한 곳곳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극동방송의 오 해피데이.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한 줄도 좋고요. 오늘 한뼘차이 문제 정답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우리 북한에서는 의무교육기간이 몇 년일지를 나누고 있어요. 1번이 9년, 2번이 10년, 3번이 12년인데 컨닝합니다 하시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이거 같아요 남겨주신 분도 계세요. 세뇌교육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받는 걸까요? 아유 참 이라고도 적어주셨는데 맞아요. 교육 과정이 저희랑 이 교육 기간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교육 과정까지 참 많이 달라요. 그 우상숭배 한 사람을 위한 여러 교육들도 받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 영, 수, 예술 다 그렇게 접목시켜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무 교육을 받는다고 하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OAP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물을 받아보실 정답을 맞추실 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정답은 참 생각보다 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의 말처럼 3번 12년입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12년제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1 더하기 11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검색을 잘하셨어요. 유치원에서 높은 반 1년, 뭐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이라고 해서 우리와 용어 자체도 다르죠. 올바른 교육을 받아서 자신의 꿈을 쫓아 이루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시면서 참여해주신 9248님도 계셨고요. 첫 방송 참여합니다. 오후에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어 하시면서도 보내주신 1302님도 계시고요. 강화도에서 매일 북한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12년이죠. 샬롬 하시면서 6905님. 원래 잘 알고 계셨던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 가는 길에 잠시 정차하고 정답 보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7304님도 주셨는데 지금 아마 기도원에 들어가셨을까요? 이렇게 방송을 듣고 주시는 마음을 계속 붙들면서 북한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한뼘차이 문제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정답자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읽어가면서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신 여러분들이 계신데 북한에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찾는 그날이 오기를 이라는 3253님의 고백에 아멘이라는 화답과 함께 그럼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오늘의 OFD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 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세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했는데요. 첫째가 할 일이 있는 사람, 둘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셋째가 희망이 있는 사람. 세 가지 조건 다 해당되는 분들 많으시죠? 반면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는데요. 첫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소설의 마지막에 이 물음의 정답은 사랑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랑의 완전체는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행복은 나의 한계를 알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완벽하게 믿을 때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모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에게 뿜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과 문제만 해결되면 자신이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성숙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고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숙해지기 어렵습니다. 신자의 성숙은 이론이 아닌 삶의 현장을 통해 배우며 이룰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복된 것이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자신의 감정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고자 함으로써 믿음의 시험, 인내의 시험, 자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비록 복잡하고 힘든 내면의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은 결국 그에게 훨씬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유혹을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그는 고난 중에 기다렸고 그것도 강력한 유혹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딸기뿜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오늘 하루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8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그립고 그리운 동생에게 전하는 채연자매의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를 바로 만나봅니다.
1: 고향에 있는 동생을 그리며, 옥분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와 헤어진 지 28년 세월이 흘렀구나. 이 언니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어머니 없이 너를 시집 보내던 그날 많은 눈물을 흘렸지. 그래도 내가 우리 철민이와 금주를 얼마나 사랑하고 도와주었는지 이 언니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이별이 우리 가족에게 왔지. 언니로서 동생을 위해 단 한 번의 위로의 말 사랑으로 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구나. 그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북송되었을 때 언니 가지 말라고 함께 살던 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구나. 자식 생각, 너의 생각에 눈물과 고민으로 살던 나에게 사랑의 빛이 찾아왔다. 우리 모두의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이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랑이 나 하나의 가정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위해 이 언니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언니의 소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바란다. 그 어디에 있든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살기 원하며, 우리가 멀리 떨어져도 마음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천국까지 해서 만나기 바란다. 복음 통일되는 날까지 건강하여 너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 함께 이루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또 오늘 이렇게 북한에 있는 동생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후감 아래에 있는 저 북한 땅에 빛을 주시옵소서.

0: 억울함과 절망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그 땅에 성령의 불 지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향 북녘 땅 가운데 사랑하는 동생 옥분이의 마음속에 꼭 자리 잡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채연 자매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28년 전 동생과 헤어진 채연 자매의 동생 옥분이에게 전하는 편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김혜시 드라이브 문예정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물고기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송사리 크기의 물고기들을 어항에 가둔 뒤요 한 마리의 송사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송사리의 뇌에 전기 자극을 가해서 특정 부분이 손상되게 했는데요. 이 뇌가 망가진 송사리는 어항에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유유히 무리를 지어 어항 속을 헤엄치는 다른 송사리와는 다르게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끊임없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자 주위의 송사리들은 그 이상 행동을 보이는 송사리 주변에 잠시 서서 멈췄습니다.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이 송사리를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대요. 하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자 이 어항 속의 송사리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이 송사리를 따라 제자리를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한 마리의 행동이 다른 송사리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한 심리학자의 이 시험은요, 적극적인 한 사람의 행동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단 한 명의 소식

자신 있는 행동, 믿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쟁을 이끄는 단 한 사람, 정의를 외치는 단 한 사람, 무리 안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모두를 이끌어가는 한 사람.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무리를 이끄는 영향력도 있지만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나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하면서 자, 함께 드라이브 하시죠.

캔송키즈의 찬양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8월 27일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기억하시죠? 까먹으신 거 아니죠? 자, 어쨌든 그 콘서트를 진행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근데 직원들도 행사를 치렀으니까 또 좀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직원분이 자, 우리 다 모여서 감사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바로 감사 인사를 안 하면 섭섭하기 마련이고 서운하기 마련이잖아요. 꿀밤 한 대 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음날 아침 바로 우리가 함께 감사 인사,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극동방송 직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던 순간이 오늘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선한 영향력.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2738번님 가장 먼저 출첵해주시는 중요한 한 사람 9003번님 제가 웬만하면 PC 카톡은 좀 타자가 빨라서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 손가락으로 치는 건 좀 느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 출첵해주셨고요. 8958번님 PD님 반갑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문자 휘리릭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출첵해주셨고요. 6065번님 오늘도 도장 쾅쾅 찍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자, 오늘 출석 단어를 그래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첵 단어 보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첵 단어는요.

바로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땡땡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땡땡하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땡땡하라.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단어로 최석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샵 0153번입니다. 자, 그리고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자유롭게 마음껏 이용하셔도 좋은데요. 광주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댓글창 또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의 출석체크 기다리겠습니다.

자, 7348번님, 6206-9003-1302 5073번 쓰시는 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노기근 집사님, 신호 대기 중에 또 보냅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출석 단어 정확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집사님, 지금 목적지가 어디이신지 모르겠는데 신호가 꽤 많네요. 뭐 저야 좋습니다. 자, 안전하게 운전하시면서 신호 대기 중에 문자를 기다리며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1302번님 땡땡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5226번님 아, 오후 3시만 되면 TV도 잠깐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지만 어떤 것이 나를 위한 길인지 옳은 길을 위하여 이끌어주는 우리 극동방송을 선택하게 되네요 라고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우리 문자 뒷번호 9번님 0009번 무안에 다녀오는 길에 잠깐 주차하고 듣고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가을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야, 제대로 된 힌트를 보내주셨는데 무안에는 어쩐 일로 다녀오시는 건가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석 단어 로마서 12장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땡땡하라. 무엇인지 땡땡하라. 네, 이 단어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힌트가 되겠죠. 이 단어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가장 선하고 옳은 길인지 생각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과연 오늘 출석 단어는 무엇일까요?

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출석 단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출석하신 분들 중에 한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을 정취를 느끼게 하는 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이 사진을 보면 진짜 가을이구나 느끼게 하는 사진. 뭐 하늘 사진도 좋고요. 집안 화분 사진도 좋고요. 사진도 문자샵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아메리카노 이용권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자 샵 0153번으로 기다립니다. 아이자야 61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귀한 찬양 함께 하고요. 이어서 한 사람의 따뜻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문학을 하나님께 함께 나눕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정욱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곽재구 시인의 시 들국화를 하나님께 드리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국화. 사랑의 날들이 올듯 말듯, 기다려온 꿈들이 필듯 말듯, 그래도 가슴속에 남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하루 종일 울다가 무릎걸음으로 걸어간 절벽 끝으로 당신은 하얗게 웃고, 오래된 인간의 추억 하나가 한 팔로 그 절벽에 끝끝내 매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울어본 사람은 압니다. 무릎걸음을 걸어본 사람도 압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절벽 끝에서 날아오를 수만 있다면 사흘, 나흘을 울어도 좋고, 진창 속을 온종일 무릎으로 걸어서 피멍이 들어도 좋습니다. 삶의 벼랑 끝까지 밀려 걸어갈 힘마저 잃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존재와 비존재의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올듯 말듯 필듯 말듯 꿈의 아슬아슬함이 절벽 끝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날개가 되어 우리를 살립니다. 들국화가 추락하지 않고 절벽 끝에 끝내 매달릴 수 있는 건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준 그 한마디 말 때문입니다. 비록 벼랑 끝이지만 다시 한번 꽃 피우리라 마음을 먹게 한 그 하얀 말 때문입니다. 그래도 가슴 속에 남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하루 종일 울다가 무릎걸음으로 걸어간 절벽 끝으로 당신은 하얗게 웃고. 그런데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준 한마디는 그리 대단하거나 거창한 말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괜찮아,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꼭 기도해 줄게, 이렇게 소박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슬픔을 이기게 하는 것은 슬픔만큼 동일한 크기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 소담스럽게 심어놓은 꽃같이, 방으로 들어오는 신문지만한 햇볕같이 작은 진실 때문입니다. 작지만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치유의 말, 응원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무엇보다 믿음의 말은 이웃을 살리고 그 말을 건넨 나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이 따뜻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삭개오야 내려오라. 딸아 안심하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의 따뜻한 말씀 하나는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루 종일 울다가 무릎걸음으로 걸어간 절벽 끝에 서 있는 당신에게 주님의 말씀,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누가복음 8장 54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생명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는 한 사람, 살맛나게 하는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출석 단어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땡땡하라. 이 출석 단어와 함께 가을 사진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0153번이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지역 광주 선택하시고 무료로 마음껏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 9003번님은요. 가을 사진 뭐 딱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AI를 이용해서 찾아봤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화순의 그 세량지 아시나요, 여러분? 세량제였나? 세량진가? 뭐죠? 하여튼 그 뭐야? 그 호수에 이렇게 나무와 구름이 이렇게 반사되는데 그게 참 정말 멋진 네, 그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7017번님, 이야, 저만 보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은행잎이 떨어진 숲길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우리 526번님, 단풍잎이 떨어진 노트에 적힌 글

7666번님 이건 진짜 집에서 수확하신 걸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오늘의 뭔가 1위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기근 집사님 빨간 고추 사진 그리고 땅콩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가을 하면 수확의 계절이죠. 밭에 다녀왔다고 하시면서 밭에서 수확하신 이야 정말 좋습니다. 빨간 고추와 땅콩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집사님 삶에도 우리 삶에도 많은 열매가 수확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1302번님 5225번님도 가을 하늘 사진 예쁜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만 보기가 너무 아깝네요. 자 우리 1302번님 노랗게 염색한 나무 사진을 보내주셨고요. 7666번님 아 우리 집에서 수확한 미니 사과래요. 너무너무 예쁘고 참 가을이 느껴집니다. 좋아요. 자 이 찬양 후에 오늘의 출석 단어 발표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도 발표할게요. 러빔이 부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3시 드라이브 출석 단어는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이었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 완벽하게 해주신 문자 뒷번호 9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집에서 직접 수확하신 빨간 미니 사과로 가을을 느끼게 해주신 7666번님께 아메리카노 이용권 선물 보내드립니다.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오늘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끄는 우리가 되자 묵상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하죠. 오늘 끝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고서연의 음성으로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옛 창조의 한계를 따라 살지 않고 새 창조의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한 생명 속에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닫힌 에덴의 문을 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첫 걸음이 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이미 시작된 천국의 현실을 이 땅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며 복음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눈물과 사랑,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나의 죄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세요.

0: 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동광준노회에서는 동광준노회 주일학교 교역자 및 교사를 대상으로 주일학교 교사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고 장소는 광주북구 삼정로에 위치한 광주두암중앙교회입니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9377-2800번 010-9377-28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지역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씨교회는 정영숙 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씨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9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하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2: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0: 그래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무서워하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두려움만 가득할 뿐 평화가 없다. 물어보아라. 그리고 생각해 보아라. 남자가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남자들마다 모두 아기를 낳는 여자처럼 손으로 자기 허리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사람들마다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느냐? 아, 무시무시한 날이다. 이런 날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야곱의 백성에게 큰 재앙의 날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묶은 사슬을 끊어버리겠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 백성이 내 백성을 노예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보내줄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해내겠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너희 자손을 구원하겠다. 야곱 백성은 다시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너를 공정하게 심판하겠으며 너는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백성은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네가 당한 부상은 고칠 수 없다. 네 아픈 사정을 들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를 치료할 약도 없으니 너는 나을 수 없다. 내 친구였던 나라들이 모두 너를 잊었고

다시는 너를 찾지 않는다. 내가 너를 원수처럼 쳤고 무서운 벌을 주었다. 이는 내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네가 어찌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울부짖느냐. 네 아픔은 고칠 수 없다. 네 죄가 너무 크고 허물이 너무 많아 나 여호와가 이런 벌을 네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를 멸망시킨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너의 모든 원수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의 것을 도적질한 사람은 도적질 당할 것이고 너의 것을 빼앗은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그들이 너를 가리켜 버려진 자라고 하며 아무도 시온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고 네 상처를 고쳐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야곱 백성의 장막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집을 불쌍히 여기겠다. 폐허의 언덕 위에 성이 다시 세워지겠고 왕궁이 제자리에 다시 설 것이다. 너희 백성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에게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자녀를 주어 너희의 수가 적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하여 아무도 너희를 얕보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 자손이 옛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너희를 해친 모든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의 지도자는 너희 중에서 나오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그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 내가 부를 때에 그가 가까이 나올 것이다. 누가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크게 분노하셨다. 심판이 폭풍과 태풍처럼 와서 악한 백성의 머리를 쳤다. 백성들을 다 벌하시기까지 여호와의 분노가 그치지 않는다. 계획하신 심판이 끝나기까지 진노를 거두시지 않는다. 마지막 날이 오면 너희가 이것을 깨달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내가 모든 이스라엘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수의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편하게 쉬게 하겠다.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전여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니 너는 다시 설 것이다.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출 것이다.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밭을 가꿀 수 있을 것이며 포도밭을 만든 농부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파수꾼들이 에브라임 산에서 자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신 시온으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여라. 온 나라들이 만나는 곳에서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여라.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북쪽 나라에서 데려오겠다.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 멀고 절뚝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아기를 뵌 여자와 곧 아기를 낳을 여자도 있을 것이다. 큰 무리가 함께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것이며 나는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데려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라들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저 먼 바닷가 땅에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이처럼 말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분이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처럼 양떼와 같은 그들을 돌보신다. 여호와가 야곱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보다 강한 백성에게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시온의 높은 곳에서 기뻐 외칠 것이다. 여호와가 베풀어 준 온갖 좋은 것,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보고 그들의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괴로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젊은 여자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고통 대신 기쁨과 위로를 주겠다. 제사장들은 살진 재물을 넉넉히 얻을 것이며 내 백성은 내가 주는 좋은 것으로 배부를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전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참포도나무라고 하는 참이라고 하는 말은 참된 진정한 궁극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뿌리가 그 안에 궁극적으로 참되어 있다. 진정한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는가 하면 구약에 보면 시편 80편에 보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구별하신 유대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마치 포도나무를 옮겨 심는 것처럼 그렇게 심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결과는 이사야 5장 2절에 보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더니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들포도 열매가 맺힌 이유를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정의를 버리고 표악을 행하고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시는가? 들포도나무의 열매를 맺힌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시대를 지나서 그들이 지나왔던 모든 삶의 순간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고, 인간이 실패했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실패자로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로서는 분명히 실패자인데, 나로서는 분명히 들포도나무인데, 나로서는 내 가지는 분명히 이방의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네가 참 포도나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그 뿌리를 바꾸어서 나무를 바꾸어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기를 원하셨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왔나요?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왔는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 여기까지 왔는가? 내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 삶의 인생은 들포도나무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극상품의 그런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실패들을, 우리의 부족함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셨던 것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 저주를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자체를 다시 바꾸셔서 좋은 열매 맺는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려면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극히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모두의 질문이라고 하는 J.D. 그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본성이 선한 존재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도 엉망진창인 인간들 뿐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붙든 책인 성경은 그들을 안전지대에 끌어내서 더없이 아름다운 긍휼과 희생의 삶으로 이끈다. 성경 속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더 분명하고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인간의 사상은 언제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기 쉽기에 우리의 생각의 뿌리를 성경에 깊이 내려야 한다. 역사의 오른편에 서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하나님 말씀 편에 서려고 해라. 우리에게 주시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진 것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성은 연약한데, 그런데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방향을 바꾸고, 생각의 뿌리를 바꾸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모두 바꾸어 낼수 있는 그것.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낼 때, 놀랍게도 세상의 연약한 곳곳마다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설수 있다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 내가 다시 한번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 다시 소망의 이야기가, 실패하고 연약한 이야기가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두 번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가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보다 거합니다. 붙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이미 이제 바뀌었어요. 뿌리가 바뀌었어요. 나무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살수 있는 방법,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은 무엇인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이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를 봅니다. 어떤 열매가 내 손에 쥐어져 있겠는가?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네가 바라보는 열매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잘 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이죠.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 거하다는 것이요, 머물다, 거하다, 계속해서 남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잠시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곳에 남아있고 붙어 있고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거하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내가 과연 그런 모습인가, 그런 존재인가를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늘 말씀으로 바꿔내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시는 것이 이거예요. 너는 내 안에 머물고 있느냐? 너는 내 안에 머물고 있느냐? 주님 안에, 주 안에 네가 들어 있느냐? 함께 하고 있느냐? 포도나무 아래 붙어 있느냐?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거예요. 살수 없기 때문이에요. 죽어 있는 것에 어떻게 열매가 맺히겠어요?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붙어 있으며 그 안에 공급되어진 것을 계속 우리가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은혜를, 주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경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삶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지식, 그리스도 밖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열매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참포도나무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는 무능력하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계속해서 의존하고 의지해야 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좀 시험에 들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능력합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요, 그 안에서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그때부터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지금 내가 열매 맺지 못해도 오늘 기다릴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나오리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지금 소망 없고 절망적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우리가 부족해 보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거함으로 내가 주와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내가 하는 열심은요, 그 안에서 이곳에 열매를 맺는 일들이
이 땅에

에서의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감사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영역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요즘 나는 정말 주 안에서 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이야기는 성령의 열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에 이런 일들도 이렇게 준비되면 좋겠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일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들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를 구별하십니까? 들포도나무를 아세요? 네, 들포도나무도 있고요. 포도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게 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요,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의 열매인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열매인지, 어느 순간 그 열매들이 하찮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말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설 수 없는 영역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그런 열매를 맺어왔는데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게 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열매가 되게 해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열매가 되게 해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열매가 되게 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열매를 바라볼 때 정말 그 안에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마다 열매의 모습들이 다 있어요. 요즘에 보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모형 열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카페에 갔더니 아이스크림 모양의 앞에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열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보이는 것들이요, 사실은 멀리서 보든지 아니면 겉모양만 열매이든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일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열매라고 하는 그냥 큰 그림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내 삶의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그리고 정말 주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내 손에 쥐어지는 열매가 어떨 때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 있지는 아니한가? 그럴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일의 판단은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 때와 그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다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원했다면 그 소원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함부로 그 아이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가, 그것만 끊임없이 다시 살피고 또 살피세요. 그 일을 위해 또 중보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열매는 중요한 게 있어요. 주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영역들 속에, 내가 일하는 일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주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는 가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부이려고 하고 내가 나무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낙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로 가고 마는 겁니다. 중간에 우리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 말입니다. 농부의 손을 떠나서 내가 잘 자랄 수 있으리라. 그런 것 말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도 통

0: 발수 있으리라. 그런 건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농부에게서 마치 길 잃은 양처럼 그렇게 빗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주 안에 돌아오는 것이고 그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 있는데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다시 돌아온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참 포도나무이신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주와 동행하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연약하고 고난의 때가 있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다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계속 주 안에 거하려고.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계속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를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가장 적절한 때에 걸음을 주시고 기경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자리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되나요?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 포도나무에 거하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것이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아는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 또 나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사람들마다 모양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주시는 성격도 다르고, 일터도 다르고, 상황들이 모두 다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겠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율법이 실패했고, 오늘 우리의 모습도 속에도 실패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네가 더 열심을 내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내 안에 거하면 된다. 너내 안에 거하면 된다. 더 놀라운 게뭔줄 알아요?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 그곳으로부터 내가 영향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나무로부터, 그 뿌리로부터 계속 수분을,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죠. 그리고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난 그가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1: 주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영향력을 내가

0: 받고자 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공급받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으려면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까?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될 거지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이 일을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실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 붙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반드시 열매 맺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레미야서 2장 2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재물이잖아요. 양재물. 그럼 스스로 그걸 씻어내도 네가 많은 비누로 씻어 씻을지라도 네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아무리 통한 걸 해드려도 씻어내도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장 11절.

0: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어요. 로마서 7장의 17절에 이하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뭐를? 죄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고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악을.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명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가 아니고는 나는 여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내 뱃속에 꽈리를 들고 있는 이 지성의 인간의 본능이 사로잡고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말씀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에서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은 인간의 이 본능이 탈을 쓴 육신에 탈을 쓴 우리 자신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주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할 때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또한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비워두고 낙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믿음을 가진 자요. 사랑하는 신학자들 우리 노예 여러분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요. 난 스승을 잡았어.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은 돈도 많다. 능력이 있다. 얻기도 하고 잊기도 하신 하나님. 너는 신학교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너는 기도의 영줄기에 잡혀서 목회면 진짜 잘할 거다. 목회를 하는 거요. 근데 속으로 난 찬송도 못 부르는데 음치인데 세 번을 간 거야. 한번 가서 대자 맞고 일주일 가서 기도하고 또 가서 또 얘기하고 또 한번 가서 또 하고 대자 맞고 또 세 번 자가니까 진짜 하고 싶으냐? 진짜 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학교를 나면은 뭐 학교 그러면 총회도 만들 거고 돈도 필요할 텐데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돈도 많고 능력 있는 하나님 얻게도 하고 잊게도 되는 하나님 천년이 하라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그 사람한테 무릎을 꿇어라. 총회한테 한번 헌금해 본 적도 없고 교직원들한테 한번 내가 헌금해 본 적도 없어. 영적인 지도자 김영철 목사님 말씀 속에서 순종한 결과가 16년이라는 이 고통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노량진에서 방배동까지 독권 하나가 없어서 걸어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는 싫은데 기독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학이라는 것 같고 정체성 갖고 하고 싶은데 왜 이게 바뀌어졌을까? 그걸 놓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순간에 싹 스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을 가르치고 체포를 해서 예수 전도를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을 바꾸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1학점, 체포 1학점 16학점이 필수로 한 거예요. 필수로. 예수 전도시를 뿌리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6장 1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성경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게 느껴지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성경은 글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성경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성경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성경은 수많은 책 중에 한 권에 불과할 뿐인 거죠.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게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보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지식의 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미대한 사람들의 손에 넘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미대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다 그 농작물을 망쳐놨어요. 몰래 숨겨놓잖아요. 그러면 빼앗기기 일쑤였어요. 가축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져만 갔고 결국 동굴이나 요새를 찾아 숨어 지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고서야 이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기로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을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짜증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지금 포도주 틀 안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밀을 타작하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마당에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또 겨와 알곡이 잘 분리되기도 하고 일하는 사람도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원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밀하는 사람들이 식량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몰래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처지가 어때요?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가 짜증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는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기드온은 그 말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그 말씀이 자신의 삶과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황불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토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왜 못 믿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와의 항변은 충분히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지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왜 지금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의문이 얼마인지 들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랜 고통 가운데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믿음이 거의 죽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엄청나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문도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저 연약합니다 이 뜻이에요. 나 못합니다 이런 말이라고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원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기도원의 약함을 보시고도 물러서지 않으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미디안과 싸워 승리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도원은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해요. 이제는요, 정말 내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달라고 요구해요.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이 직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기도원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비난만 해서는 안 돼요. 그는 평안한 환경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미련한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어도 다 뺏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 쳐보지만 그러나 다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갈수록 삶이 버거워지고 힘들어요. 그런 그의 현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많이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기도원도 그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기도원 보세요. 처음부터 그런 큰 용사가 아니에요. 두려움도 컸고 의심도 많았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기도원이 큰 용사입니까? 기도원이 강하기 때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승리는요,

내가 얼마나 강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계속 살다 보면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여전히 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내 힘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결국 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는 갈수록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 보인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대부분 나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시나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기도는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해요.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지고 와요. 당시 기도의 형편에서 본다 그러면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고기와 그 빵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거기에 국물을 부으라고 명해요. 기도원 시키신 대로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 끝을 그 고기와 빵에 딱 대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고기와 빵을 모두 살라버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는 사라져버려요. 그 광경은 누가 지켜봤어요? 기도원이 지켜본 거예요. 그때부터는 기도원이 두려워합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는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원은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던 기도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기도원에게 변화가 찾아와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건 매우 놀라운 변화입니다. 적은 전까지 해도 그는 하나님을 의심했잖아요. 불평했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단을 쌓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게다가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살롬이 뭡니까? 평안하다. 평화예요. 여호와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도의 현실은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미대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원의 입에서는 여호와 살롬이라는 고백이 나왔단 말이죠.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원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의 약함을 바라봤죠. 미대한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기드온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전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지식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올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자신의 삶과 무관한 것처럼 느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아직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물론 기도원이 완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났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는 미디안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을 때는 그의 마음에 고통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했던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려요. 너 지금 당장 너의 아버지 집으로 가. 그리고 너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제거해.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걸 땔감으로 삼아서 나를 예배하는 그런 재료로 활용해. 불태워버려. 이런 뜻인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만약에 기도원이 아버지 집에 가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리면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칫하면 가문에서 쫓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기도원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낮에 못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언제 하냐면 밤중에 합니다. 그러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겁니다. 비록 두려움이 없지 않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일을 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드온을 중심으로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시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하신 것은 뭐예요? 너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근본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압제를 당한 것은 단지 그들의 힘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의 집도 보세요. 그의 아버지 집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제단이 있었어요. 그 곁에는 아세라 목상까지 세워져 있었어요. 나중에요.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운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분노하면서 당장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먼저 우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먼저 바라봐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우상부터 제거하라고 기드온에게 명하셨던 거죠. 그저 기드온은 말씀대로 순종했던 거예요. 보세요. 이전에는 그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맛있는 걸 살게다 결단 딱 해보세요. 그때부터요 두려워집니다. 오히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가보세요.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바로 기드온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던 거죠. 기독교 역사에서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그는요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근데 자식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좀 크니까 그때부터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나중에는요 이단에까지 빠져요. 그래서 수년 동안 이단에 몸담습니다. 그 어머니의 속이 어떻겠어요? 천불이 나죠.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는요 그 자식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던 거예요. 그 어느 날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깊은 회의감에 빠져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용기도 없어요. 믿음도 약해요. 머리로는 뭐가 옳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은 자신이 지은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웃집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목소리예요. 아이들이 놀 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고무줄 놀이 할 때나 할 때 노래 부르잖아요. 지금 애들이 다 핸드폰 보고 있지만 전에는 우리 그렇게 놀았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노래를 부르면 놀았어요. 근데 그 노래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어거스틴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성경 말씀을 들고 읽어라. 그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급히 가서 성경책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의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나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대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보게 된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찬란한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안에 있던 모든 의심의 그림자가 떠나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 위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0: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이 사건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훗날 기독교 역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 위대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기드온도 하나님에 대해 알고는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알았잖아요. 하지만 막상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그렇게 반문하며 의심했던 거죠.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과감하게 찍어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두렵지만, 힘들지만, 연약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요. 순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 속에도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8월 27일에 진행된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공연 실황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과 콘서트를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간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찬양 한 곡 한 곡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지친 마음이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옹기장의 찬양진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목소리와 모든 연주를 통하여 사람의 이름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극동방송을 통하여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방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힘있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지 믿사하고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마음에 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정자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늘 목소리만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31일 동안 이렇게 찬송가 완주하심을, 필사 완주하심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자리 준비해 주신 극동방송, 광주극동방송에 여러분께 저희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정말 기도로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한 찬송가를 늘 연구하고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곡 한 곡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너무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방송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몇 가지들을 좀 더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눴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박수 한번 하시죠. 네, 저희가 그러면 첫 번째 패널 들고 만났던 찬송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1위. 네,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네, 여기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네, 검은 건반입니다. 네, 혹시 검은 건반 실제로 쳐보신 분 계신가요? 와, 저기 계세요. 실제로 그렇던가요? 네, 맞다고 하십니다. 저희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저희 반주자님 꼭 검은 건반으로만 하셔야지 됩니다.

네, 음악을 잘 모르셔도 피아노를 치지 못해도 이 찬송은 어느 누구나 이 선율을 치다 보면 완성되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저희가 31일 전에는 이 찬송을 우리의 손으로 먼저 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먼저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다 함께 부르시죠.

네, 간주입니다. 네, 간주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찬양하신 부분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한 하나님께 다시금 더욱더 깊은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네. 저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한 해설을 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아, 도대체 이 필사,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봤더니, 아유, 이번이 처음이더라고요. 극동방송에서. 맞죠? 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온 성도가 함께 찬송가를 필사하는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예, 134년 전에도 누군가는 찬송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 어떤 일인지 한번 보시죠. 저희들은 좀 멋진 좋은 펜으로 썼는데 이때는 붓으로 썼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인 찬미가를 이렇게 누군가 써내려간 것입니다. 보시면 앞에는 이렇게 숫자들이 한자로 좀 써 있는데요. 이거는 찬송가의 장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가 설명할 때 예배는 우리가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강림하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 옆쪽에 나와 있는 저 가사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가사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때는 지금처럼 인쇄된 무언가가 없어서 예, 찬송가를 듣고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한땀 한땀 한줄 한줄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보시죠. 예, 그래서 이분은 조금 좀 더 잘 쓰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써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이 이렇게 썼지만 또한 이것을 노래를 했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마 전달을 하고 또한 이것이 이어져서 오늘 2026년 저희들의 이 필사 프로젝트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근데 이것을 보고 저희가 노래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미국에서 온 정다영 선교사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께 막 어눌한 목소리로 또한 알고 보니 약간 잘 몰라요 노래를.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보다 노래 조금 더 잘해서 아마 가르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렇게 가르쳤겠죠. 여러분들 예전에 족자 같은 거 이렇게 걸고선 앞에서 한 줄 하면 한 줄 따라 하시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예, 그래서 한번 오늘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죠. 여호와의 용상 앞이 시작.

네, 아마 이렇게도 불렀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예, 그런데 이 가사는 여호와의 용상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에 앞에 나라들은 경배하라. 여호와 이 오직 한분 계신 줄로 알지어다. 예, 이 찬양입니다. 도대체 이 찬양은 도대체 어떤 음악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냥 어느 정도 노래하시는 분이나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전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악보로 된 책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바로 찬송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선에 그려진 서양 악보를 그려낸, 소개한 책은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만든 찬송가 찬양가입니다. 지금의 형태와 다를 바가 없네요. 예, 이 책을 만드느라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의 인쇄소에서는 이것을 출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서 이것을 다 판본을 만들어서 출판하고 인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그 비용을 대략 추산해보면 한 60억 정도가 들었대요. 왜냐면은 아예 판본을 아예 다 새로 만들고 가져왔어야지 됐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이런 악보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이 악보가 생긴 해가 1894년 갑오개혁? 예, 이때와 맞물립니다. 갑오개혁의 가장 중요한 건 과거제가 폐지됐어요. 신분제가 없어졌죠. 그리고 화폐가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량형이 통일됐습니다. 이런 서구의 어떤 선진적인 어떤 문물이 들어오고 근대 국가로서 체계가 잡혀가는 그때, 사실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은 찬송가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저희가 너무 몰랐죠.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찬송하시는 거는 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생긴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단순하게 아, 악보가 생겼구나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때 이화학당, 경신학교, 배제학당 이런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들, 그리고 1910년 정도 되면 4만 개의 근대 학교들이 생깁니다. 그때 배웠던 과목 중에 하나가 음악이었는데, 그 1910년에 나라에서 교과서를 정식으로 만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음악 교과서로 사용이 됐습니다. 아, 놀랍지 않나요? 저희 한번 봐. 네. 저는 사실 찬송가를 이렇게 연구하게 됐을 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교과서라 하면 그냥 단순히 교회의 음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바꾸는, 사회를 교육시키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하는 그런 교육 콘텐츠, 공적인 콘텐츠가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는 악보로부터 시작됐고요. 예, 많은 학교들이 그렇게 교과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써내려간 한 줄 한 줄, 필사부터 시작된 찬송가, 악보로 만들어진 찬송가는 배움의 노래가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근대 학교에서 교과서로 사용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그 막 아까 써내려간 것들 보시면 좀 뭔가가 좀 다르지 않았나요? 우리나라가 그때까지만 해도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한글에. 예, 찬송가를 통해서 띄어쓰기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이게 저희 찬송가 보시면 7878 이런, 예, 운율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 띄어쓰기가 생기고, 또한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음악을 통해서 한글을 익혀가고, 예, 그런 배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노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예, 내년이면 12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은 다 회개한 그 이야기들을 하는데, 분명히 기록에는 회개와 찬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새 찬송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회개했을 때 같이 부른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제가 불러드릴게요.

와 하나님께서 혹여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기를 바라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인내하신 구세주여로 다시 개사 작업이 됐죠. 네, 이런 찬송은 평양 대부흥운동이 끝난 다음에 국채보상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주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들이 많은 학교들이 더욱더 많이 생기게 되고 병원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여러분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애국가로 그리고 또한 독립군가로 그리고 민족학교들의 교과로 사용이 됩니다. 네 주를 가까이 이런 찬양들 피난처 비 그냥 그저 뭐죠? 비난처 되신 이유로 찬송. 예, 다들 다 교가와 애국가로 사용된 그런 찬송가들입니다. 예, 정말 우리나라에는 찬송가밖에 없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우리나라에는 찬송가가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분명히 필사도 봤고 그 다음에 악보도 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렇게 알려진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부르게 된 찬송가는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제가 이 백홍준의 장로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백홍준 장로님은 존 노스라고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목사님과 함께 만주에서 성경 같이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또한 권서인으로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의 장로님으로 그 설립에 기여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백관성이라는 그 따님이 맨날 아빠가 새벽에 주 예수 아이오 하면서 막 이런 막 찬양을 막 부르시는 거예요. 잠잘 때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새벽마다 부르시던 그 찬송이 마치 자장가처럼 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찬송이 우리나라의 첫 번째 찬송가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찬송은 바로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불렀던 찬송을 제가 한번 좀 들려봐 드릴게요. 마치 자장가 같죠?

네, 이 찬양으로 아버지가 맨날 중국어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를 들은 거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찬송가가 악보로 생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함께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1894년 언더우드 찬양가 버전으로 함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오.

네,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필사한 책에도 잠깐은 쓰여져 있었는데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가 얘기합니다. 평생의 신학을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이 찬송의 그 첫 구절 영어 가사입니다. 예, 이런 찬송을 저희들이 오늘 마지막 필사로 쓰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들이 방금 부른 예수 사랑하심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그런 단순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2026년이죠. 134년 전 누군가는 오늘의 우리를 알지 못한 채 찬송을 한 줄 한 줄 써내려왔습니다. 그 한 줄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우리에게로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또한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 오래된 기록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미래의 다음 주를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펜을 들어주십시오. 예, 오늘 나눠드린 순서직 뒷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써내려갈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글자씩 한 행씩 그 옛날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손으로 이 오래된 깊은 믿음의 고백을 다시 써내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0: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필사가 31일의 끝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찬송을 우리 삶으로 이어가는 첫 페이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 특별히 오늘 함께 필사한 예수 사랑하심을 가사처럼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또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오래 기다리신 분들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수십 년간 세대를 아우르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찬양단인데요. 옹기장이 찬양단의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0: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할까요?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1: 구원의 기쁨 되신 예수님,
0: 높여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또 옹기장이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저희가 이 오늘 타이틀에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찬송가 음악회가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이렇게 또 저희가 서울에서 왔다고 또 이렇게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노래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우리가 뭐 노래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가 음악성이 뛰어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변함없이 우리

0: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의미 있는 것은 이 귀한 찬송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을 정말 가사로 쓰고 삶으로 고백한 이 찬송가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찬송가 하면 또 옹기장이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찬송가로 된 음반도 있고 찬송가 아카펠라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래서 약간 좀 흥분된 상태로 여기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옹기장이와 함께 찬양할 때 뭐 앞에 서 있는 저희 다섯 명은 옹기장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옹기장이게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1: 아멘. 아멘.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옹기장이 한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반응. 네. 감사합니다. 제 찬송가를 필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정말 놀라운 그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저 다시 한번 내가 부르고 있는 찬양이 어떠한 그 가사이고 또 의미인지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찬송가에 우리 500장이 넘는 찬송가가 있지만 찬송가의 모든 내용을 아마 한 문장으로 축약한다면 바로 이 찬양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그 힘 의지하여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이 찬양 나눌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0: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극동방송 광주극동방송이 주관하고 옹기장이와 광주극동방송 어린이 찬양대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살아남으로 예배가 살고, 예배가 살아남으로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거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살았던 삶이 우리에게 전수되었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찬송과 가사를 전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금년 들어 이제 창립 70주년을 맞이 극동방송 북방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선교기관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행사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받은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는데 안전한 길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8월 27일에 진행된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공연 실황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길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에 있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분의 주 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신앙,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기 때문에 이상할 정도로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도 염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티켓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려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부활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늘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시간이 다가왔을 때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에 제자들에게 죽음도 이기는 믿음을 세우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또 현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도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를 어두운 무덤에서 빛의 세상으로 불러내셨듯이 지금도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죽은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어둠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나아오라, 나사로야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부르시는 이름 나사로는 오늘 죽어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남아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빛으로 나아오십시오. 빛으로 나아오면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아끼셨던 그 가정이 있었고 그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늘 32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오라버니가 죽은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통곡하며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0: 라고 통곡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그 분위기는 낙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 좋은 신앙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죽음도 꺾을 수 없는 믿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또 우리 주께서 보내주신 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또한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속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또 항상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또한 살아가면서 돈을 세어보며 돈을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죽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빛이 없는 어둠 속 무덤 같은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무덤 앞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나사로를 향해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은 염불한 상태로 이 수족이 배로 쌓여 있는 상태로 나사로는 그대로 걸어 나옵니다. 나사로의 얼굴은 수건으로 짜여 있었는데 그 얼굴이 덮여져 있었는데 이는 무엇을 연상합니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던 모세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던 그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직접 볼수 있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와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고난의 한복판에서 위축되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예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한다면, 그분의 뜻에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존재하는 어두움은 빛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있게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둔기를 틀고 있는 모든 낙심, 슬픔, 두려움, 염려를 쫓아내어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세임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하은교회 박용남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230-3978번 하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애창 FEBC 게시판입니다.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기념해 극동방송 홈커밍 데이를 개최합니다. 극동방송의 70년 역사를 만나는 전시 및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음식 부스가 준비되어 있고 축하 음악회로 음악그룹 세시봉, 뮤지컬 배우 차지연 씨, 그리고 극동방송 연합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합니다. 일시는 10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장소는 한양대학교 대운동장 및 노천극장입니다.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홈커밍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광주 다니엘 기도회와 광주학원 복음화협의회는 리스타트 광주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18일 금요일 저녁 7시이고 장소는 전남대학교 민주마루입니다. 강사는 영화 부흥의 제작자인 윤학렬 감독이고 찬양 인도는 우미쉘 워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화 6413국에 4922번, 02-6413-492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동구 남문로에 위치한 동구겨자시 교회는 정영숙권사 초청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0일 주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동구겨자시 교회 2층 예배당입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226국에 2288번, 062-226-228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자녀들의 삶을 기도로 관여하라를 주제로 3주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고 장소는 광주 남구 회재로에 위치한 광주 도성교회입니다.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010-4740-4190번, 010-4740-4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북구 인방울대로에 위치한 찬송하는 교회는 영혼의 때를 위하여를 주제로 추석 명절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9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이고 장소는 찬송하는 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575국에 0671번, 062-575-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아트 아카데미에서는 AI의 지성과 인간의 영성이란을 주제로 2학기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광주 서남교회 지하 1층 세미나실입니다. 지역 목회자 또는 신학과 인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010-5634-0301번, 010-5634-03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여호수아 돌파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이고 장소는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에 위치한 광주 극동방송 1층 공개홀입니다. 함께하는 기도회 뜻이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엔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기적을 가져오는 믿음과 용기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 없는 것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굶주린 벳세다 광야의 사람들에게 능히 먹을 것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에 남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가 한 광주리도 채우지 못하죠. 그런데 열두 바구니를 채우려면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것 같이 떡과 물고기가 솟아서 나왔는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있는 물건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기적을 만드는 것은 불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놀랍고 탁월한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여리고에 살던 사람인데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고통 가운데 여리고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멀지 않아 가나안 땅 곧 여리고로 들어닥친다는 그 소식을 들었어. 그런데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었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목숨의 위태함을 불구하고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준 것입니다. 그 발각나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에게 붙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노예 상태로 천하게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천한 기생으로 이 기생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냥 창녀입니다. 사는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이 이 믿음을 가진 라합을 보고 반했나 봐요. 나중에 여리고를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아 정탐꾼 살몬이 라합에게 청혼을 해서 살몬과 그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를 낳았어요. 보아스. 보아스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믿음의 아들. 보아스의 어머니도 믿음의 아들이고 아버지도 믿음의 아버지고 그 부모님에서 보아스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은 적 믿음의 보아스가 믿음의 룻이 딱 부딪히니까 불꽃이 튀어나 기적이 생긴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 불과 몇 대에 걸쳐서 가장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집안 그 집안의 며느리 룻과 어느 면으로는 신분상으로 아주 비천한 그런 속에서 살던 라합의 집안에서 태어난 보아스를 통하여 왕이 출현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전진

내 나갈 때 우리의 가문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우리의 지연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적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자손이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아서 그 믿음이 다윗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가져라 해서 다윗이 전쟁터에 갔어. 그 형님들한테 그것을 먹을 것을 주고 큰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있어서 구척장신에 그야말로 우렁찬 소리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다윗이 들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워낙 체구가 크고 그야말로 갑옷도 입어가지고 칼이나 활 그런 것으로 공격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비록 군대 생활도 전투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못 참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모른 척하고 가는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다윗이 아, 그 구척장신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고 이거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은 내 못 참는다. 그래서 사울왕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무찌르겠다. 온 군인이 사기가 그야말로 떨어져가지고 전쟁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비록 이 다윗은 무슨 군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싸운 사람이 있으면 그걸 보고 더 나이가 있는 사람도 반성하고 그리고 또 용기 있게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 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39절에 보면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물매를 들고 가서 뱅뱅 돌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미간을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죽었어. 케냐의 마사이족들은 사자를 잡는 용맹스러운 부족인데 이 사람들이 키도 호리하리 크고 꽁충꽁충 뛰면 막 50cm, 1m를 뛰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단단한 우리 대나무 뿌리 같은 그런 단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 꼭 시골에서 아주 그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더 시골 있어. 더 시골에서 할 일 없으니까 대나무 뿌리 이거 그 뽑아와가지고 그걸로 친구들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단단한 것으로 사자의 미간을 때리는 마사이죠. 그럼 사자가 딱 기절. 그러면 이제 창으로 찌르든지 해서 사자를 잡는. 물론 실패하면 자기가 죽는 것이죠. 그러나 그 용맹스러운 마사이죠.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해가지고 딱 던지니까 미간에 딱 맞아가지고 아 골리앗을 쳐보네. 믿음으로 나아가면 골리앗과 같은 대적도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윗과 같은 후손이 생겨서 왕가의 집안이 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견고하게 가져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기가 기적을 창출한 옛날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전쟁했어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어느 날은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보호하니까 사마리아에 식량이 떨어져가지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참 끔찍한 일. 굶으면 정신이 없어진. 그런데 그때 성문 밖에 사마리아 성읍에서 나오는 음식을 얻어먹고 사는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도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산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성문 어귀에서도 그 성 안에서 나오는 음식 그런 것들 뭐 얻어먹고 사는 나병 환자는 성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있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고 있는데 자기들이 살 길이 없죠. 그때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용기 있는 말을 하고 용기 있는 행동을 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위대한 역사가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 이하에 보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용한 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가는 그 이야기가 이후에 계속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용한 자 네 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가서 죽겠어요? 살겠어요? 아람 군인이라면 살려두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적군이에요. 아, 적군이 왔는데 죽여야죠. 더군다나 또 왜 죽여야 됩니까? 나병 환자는 오염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으니까 나병 환자를 살려두어서 그들이 어떡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그러니까 그냥 100%입니다만 마지막 그래도 희망을 갖고 떠났으니까 99%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들은 지금 여기 있어서는 꼼짝없이 굶어 죽는다. 성읍 사람들도 굶어 죽는데 여기 앉아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다. 그런데 아람 진영에는 자기들을 살려둘지 음식을 줄지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살만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거기 앉아있으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찾아 나가야 그 길을 나가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신문에 그거 났어요. 지방대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회사에 원서를 내면 지방대 출신은 그냥 서류 검사해서 그냥 팽개쳐버린다. 서울 출신들도 수많이 많이 있는데 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바뀌었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알 수 없어요. 예전에 신문에 그렇게. 그런데 그런 지방대 출신이라고 해서 죽치고 앉아있으면 살 길이 생기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지막 이 나병 환자가 아람 적군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저 회사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이지만 적군과 마찬가지야. 나를 무시하고 죽이려 할지도 모르. 그러나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나의 살 길이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 그게 용기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쩌벅쩌벅 걸어가니까 그 소리가 천군만마처럼 얼마나 장엄합니까? 일종의 레퀴엠이죠. 아, 죽음의 행진곡은 전진해 나가.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두려움이 임하게 해서 다 도망가보니까 아, 뭐 음식을 차려놓은 것이 가득하고 또 요즘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수하다가 금반지 뽑아놓은 것이 그대로 있고 휴대폰도 거기 그대로 있고 그래가지고 귀중한 물건을 다 챙기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자기들이 아지트에 가서 숨겨놓고 또 다른 천막에 가니까 또 그런 상태에서 또 먹고 마시고 귀한 것을 그렇게 몇 군데를 했어요. 아 이제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물자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읍에서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이 자기의 먹을 것이 채워지고 병이 치료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복을 주셨는가? 왜 나를 치료하시고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것을 지체하고 지금 사람이 시각적으로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내리실 것이다 해서 나병 환자들이 속히 달려가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엔 긴가민가 했겠죠. 그러다가 이왕 그 사람들도 성 안에서 죽느니 저 사람들이 말을 듣고 가보자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야말로 밀가루 값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싸게 팔리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가는 기적이 일어났다. 용기 있는 사람이 자기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그러나 이 전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전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발걸음을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 생명의 발걸음을 통하여 나라를 살릴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라를 살리고 전진하는 것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몇몇 사람과 소수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외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나라에 생명을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으로 결코 삶을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용기로 전진해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기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처참한 그런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토굴 속에 갇히고 네팔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디에 지금도 갇혀 있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이 살아야 됐다는 욕망과 내가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을 갖는 것은 그 험난한 터널 속에서 또는 토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고 시편 139편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그 하늘 또는 음부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희망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포로가 되어 땅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포로를 돌이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몸에 있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쓸만한 사람을 건지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그 예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용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하갈에서 나와요. 하갈은 사라의 여종입니다. 여종인데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자 고대 세계에서는 이제 그 첩을 얻어서 자식을 후사를 잇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이 얻었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고 자녀를 가졌어요. 그래서 하갈이 오만하기 이를 데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 방자하게 그 주인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 여주인 사라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라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쫓아냈어. 하갈은 여종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주인의 눈밖에 벗어나서 좀 뭐 어쨌든 인품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별별로 없는 사람이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하갈을 살려주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도 내가 복을 준다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알아줄까 싶어도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 시편 이 기자가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어찌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시인만 돌보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영웅이죠.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실수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부하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로 말미암아 칼날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예언자의 심판 선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아무래도 다윗보다 IQ가 높았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기 동복 누이 동생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2년 동안 내색을 하고 있지 않다가 2년 뒤에 그 잘못한 사람을 죽였어요. 만일 조금이나마 불쾌한 표현을 했다면 그런 일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거 보통 사람은. 그리고 압살롬이 어찌나 쿠데타를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다윗은 전쟁 영웅입니다. 그 밑에 수많은 참모와 여러 가지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런 비밀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적군의 동태도 파악하고 그랬을 텐데 압살롬이 무엇을 하는지 새까맣게 모르고 압살롬이 성문으로 쳐들어올 때야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머리를 자다가 이제 머리를 풀어헤친 거예요. 머리 묶을 시간도 없어.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 감람산을 넘어갔다. 얼마나 쿠데타가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는지 다윗이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정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어리석은 개교 참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지금 그 용사들과 함께 분노했는데 상처받은 야수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군대를 모으고 힘을 더 길러서 치자. 그것이 이제 어리석은 개교인데 그래가지고 그 즉시 쫓아갔으면 아마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벌어주는 바람에 다윗이 살아나고 압살롬이 오히려 죽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가자. 그 지경이 넘어가자. 거기에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은 다윗이 왕 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래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는데 이것도 우리 번역보다 새 번역이 조금 더 독한 말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7절,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아니 그래가지고 왕을 불안당이라고 막 욕하고 온갖 더 심하게 번역할 수도 있어.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온갖 욕을 하는데 다윗의 부하가 명령을 내리면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다윗이 참으라고 했어. 이 시므이가 왕을 불안당이라고 부를 때는 뒤에 백이 있겠죠. 다윗은 지금 정황이 없어요. 맨발로 눈물을 흘리며 감람산을 넘어간 사람이니까 수하에 있는 그 부하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기껏해야 뭐 많아야 1, 20명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아마 1, 200명 그런 자기 부하들하고 나와 서 있을지 몰라요. 다윗이 비록 용맹스럽고 그 장군들이 일당백의 용맹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 그 싸움에서 아무 소득 없는 싸움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오히려 죽을 수도 있어요. 시므이가 그거 자기 숫자 믿고 아마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군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하 장군아 참으라. 나의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욕하는 것 가지고 뭐 그렇게 분노하고 상심할 필요. 만일 이 억울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내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수해야 되는 것으로 너 죽고 나 죽다 달라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고 상대방도 파탄을 이르. 아니 상대방 죽이고 자기 살아봤자 그 사람 그 잘했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 감옥 갑니다. 아무리 저주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고 해서 너 죽고 나 죽으면 되겠어요. 나도 살고 그 잘못 말한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요.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자.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이 어리석어서 압살롬이 그 머리 좋은 압살롬이
압살롬은 상당히 머리 좋아요. 성경을 우리가 한번 집에

0: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리석게 된 것은 기도를 하는 마지막 플러스 알파의 화룡점정의 마지막 점을 찍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압살롬이 쿠데타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쿠데타 실패하니까 다윗이 다시 왕으로 복귀할 때 시므이는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사한 사람이에요. 다윗한테 넙죽 엎드려서 내가 정말 정신 나갔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다윗은 또 그냥 용서해 줬어. 자기 마음에 그 말을 든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데도 용서해 줬어. 그러나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저가 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는데 너희 지혜로 그 시므이가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솔로몬이 시므이가 법을 어김으로 결국 사형을 당하도록 솔로몬이 처리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초점은 다윗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을 지경이 되었어도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단은 희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보루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자리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전진해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희망의 작은 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고 왕좌의 자리에 복귀하게 하시고 원한을 갚아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지금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굴의 믿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용기, 그리고 희망,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체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국에 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듯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순수한 은같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전한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는 모든 상황들에 주목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악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줄라이의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 앞서 들으셨고요. 축복의 사람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찬송이었죠.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영어 찬송으로 돈모엔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 참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해서 쉼과 위로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길 원하시는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보내주세요. 오늘도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사연으로 이어갈게요. 6843번님께서 낮에는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이제는 아침 저녁 너무 시원하네요. 찬양 듣는 이 시간 기다려져요. 듣고 싶은 찬양, 모든 것이 은혜. 전우사님이 부른 찬양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또이 찬양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4146번님께서 지난 토요일 지선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직접 드디어 들었습니다. 간증과 함께 전도사님의 찬양 큰 은혜와 함께 눈물의 회개를 했습니다. 구미에서 퇴근 후 산책하며 듣고 있는데요. 저는 대전 구미를 오가는 주말 부부입니다. 아내 모미경 권사님과 두딸 예보니 예람이와 대전제일감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어요. 전도사님이 부른 은혜 꼭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집회 때 만났던 분들을 방송으로 다시 만나면 더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신청해 주신 또 제가 라이브로 부른 은혜 버전을 함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시간 모두 다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보혈 날 정결케하니 주보혈 러십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이정림 사모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재석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그리고 이윤아의 날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두 곡의 찬송도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이 워십이 찬양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앞서 들으신 찬양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고요.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곳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이 잘 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했던 인터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다고 말했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나무가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1: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ABC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구원의 하나님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구원의 하나님은 성경의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에서는 현재 시대의 기독교 신자인 자크라는 사람이 회의론자인 그의 친구 저스틴과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저스틴은 여러 해 동안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됐고 그 후에도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스틴은 친구 자크가 들려주는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창조주시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거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 들었죠. 오늘 자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도 자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지난주에 저스틴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 사랑 자체인 분이시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조건이 없고 실패가 없으며 결코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궁극적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스틴도 결국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라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자크, 잘 있었어?
0: 그럼 너도 잘 지냈지?
1: 솔직히 말하면 나 일주일 내내 너무 괴로웠어.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 얘기했잖아. 난 내가 정말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뭘 좀 다시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0: 그랬구나. 저스틴, 네가 그렇게 느꼈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야.
1: 그래, 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
0: 좋은 소식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어떻게 대신 치르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 살펴볼 거야.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도 말이야.
1: 그렇구나. 오늘도 기대되는데?
0: 좋아. 근데 오늘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 좀 알아볼게. 예수님은 사역을 서른이 됐을 때부터 시작하셨어.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누구와도 달랐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의미 없는 의식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함께하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지만 예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고 따랐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중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쫓아버리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견고한 권위와 삶의 방식에 위협이 되는 인물로 봤기 때문이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셨고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종교적 기득권층에 의해 가치가 없다거나 부정하다고 낙이 찍힌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어.
1: 나 같은 사람들이군.
0: 그런가?

0: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사역하신 지 3년째 되던 유월절 축제 때 절정이래지.
1: 유월절?
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날을 기념하는 축제야. 이날은 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

0: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옷을 지나가시는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소리쳤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말이야.
1: 아주 인기가 많으셨구나.
0: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했지만 지도자들은 이를 갈고 있었지. 그리고 나서 얼마 후 그들의 악한 계략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의 도움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됐지.
1: 아니,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야?
0: 맞아, 유다라는 제자였어.
1: 아니, 어떻게 그러지?
0: 우린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결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을 거야. 어쨌든 유다가 배신하기 전 예수님과 유다를 포함한 열두 제자는 유월절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하시고 감사 기도를 올리신 후 유월절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유월절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알려주셨지.
2: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0: 유다가 떠난 후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 그리고는 근처에 가셔서 혼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지.
2: 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1: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의 잔이 뭘 말하는 거야?
0: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앞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을 견디셔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지.
1: 아, 그렇구나.
0: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셨는지 성경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고 묘사하고 있어.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나 돌아오시는 길에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을 데리고 온 유다를 만나셨지.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았어.
1: 아니, 배신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친한 척 인사를 했단 말이야?
0: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지. 그리고 거기서 굴욕과 고문을 당하기 시작하셨어. 종교 지도자들은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을 신문하는 척했지만 결론이 이미 내려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나 다른 누가 그 어떤 얘기를 해도 달라질 건 없었어. 그들은 그 후 예수님을 정부 관리들에게 끌고 갔는데 당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풀어줄 방법을 찾았지.
1: 아, 그래서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줬어?
0: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자 그는 벌을 준 후 풀어주겠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외치는 거야.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는 그들을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상징적 의미로 자신의 손을 씻고 말했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는 거야.

0: 정말 너무 무섭고 오싹하지 않니?
1: 아니, 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그것도 죄가 없는 분인 걸 알면서. 거기다가 자기 자손들한테까지 죄를 돌리다니. 빌라도도 비겁하게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고.
0: 맞아, 아주 비겁하지. 잔인하고 비겁하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심하게 때려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근육이 다 찢겨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바닥에 계속 흘렀어.
2: 만세, 위대한 왕이시여.
3: 왕의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요.
2: 하지만 먼저 가장 고귀하신 분이시니까 자주색 옷을 걸치셔야지. 그리고 여기 가장 훌륭한 갈대로 왕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머리를 장식할 가시관도 씌워드리죠. 와, 위대하신 왕 앞에 절을 올립니다.
0: 계속해서 때리고 조롱하니까 예수님은 서 계시기도 힘드셨어. 그러자 병사들은 지나가던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을 끌어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까지 가셨어. 예수님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울며 예수님 뒤를 따랐지.
1: 진짜 말도 안 된다.
0: 저스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죗값을 치르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신을 당하시고 죄가 없으시나 죄에 대한 선고를 받으시고 조롱과 매질을 당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기꺼이 당하실 정도로 저스틴을 사랑하셨고 저스틴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2: 이쪽은 됐고, 자, 이쪽에도 하나. 이제 발에도 박아줘야지. 자, 발을 포개고 하나 남은 못을 한꺼번에. 아, 이제 됐네. 좀 아프겠지만 아주 안정감 있게 잘 매달려 있을 거야. 도둑질한 것에 대한 적절한 대가라고 생각하시오. 아, 근데 당신들 둘은 오늘 운 좋은 줄 알아야 돼.
4: 유대인의 왕 옆에서 매달리게 될 테니까.
1: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구나.
0: 그렇지. 병사들이 예수님 옷을 벗기고 두 도둑들 사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세웠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을 지키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힘겹게 숨을 쉴 때마다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갈기갈기 찢어졌을까. 또 어머니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처에선 병사들이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눠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도둑들은 예수님께 말을 걸고 있었지.

0: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1: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다니. 연습까지 해서 너무나 잘들 알고 있다만. 저 인간들이 우리가 피 흘리는 걸 보고 즐기는 거 안 보이시나?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네. 에?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내 생각대로구만. 우린 그저 물건을 좀 훔쳤지만 당신은 사람들 희망을 훔친 거야. 당신 머리 위에 뭐라고 쓰이는지 알아? 유대인의 왕이래. 웃기는군.
2: 아간, 난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고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아도 싸지만 이분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0: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3: 두 도둑의 반응이 완전히 다르네.
4: 그렇지. 그때 시간은 정오쯤이었는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3시간 동안 어둠이 뒤덮고 있었어. 예수님의 몸이 무거워지고 숨이 가늘어졌지.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비통해 하시는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걸 잊지 않으셨어. 근데 말이야,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그때가 유월절이라 여기저기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다양한 사람들이 머물고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 해도,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환호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냐는 거지. 혹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에 붙었을까?
3: 그러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4: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으시다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이 크게 달하자 괴로워하며 하나님을 부르셨지. 그러고 나서 결국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어.
0: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0: 네, 신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를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1: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 없는 분을 죽이는데 일조했다는 걸 깨닫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몇몇 사람들은 남아서 병사들이 천천히 예수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는 걸 지켜봤지.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인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빌라도에게 허가를 받고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아 자신이 소유한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어.

0: 예수님의 시체는 세마포로 쌓아서 해가 지기 전에 무덤으로 옮기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았지.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지만 3년간의 짧은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어.
1: 난 그런 사랑이나 희생은 흉내도 못 낼 것 같아.
0: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두들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움직여 열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오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지.
1: 자크,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난 이제 죄에서 떠나고 싶어.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싶어.
0: 그래, 저스틴. 나도 오랫동안 이날을 꿈꾸고 기도해왔어. 정말 감사하다. 저스틴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전히 배울 것이 많지만 이제 우리는 구세주 대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며 함께 성숙해 갈 것입니다.

저스틴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며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주 예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게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절대 저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항상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진리의 하나님 시리즈 여덟 번째 시간 구원의 하나님.

사령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비.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벌어서 남을 주세요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한남동 슈바이처 의사 장응복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할머니부터 증손주까지 6대에 걸쳐 신앙의 가문을 이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교회에서 아프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유익하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 이후에도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는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요. 많은 재산이 무색할 만큼 자기 소유의 자가용한 데가 없었고 아내가 손수 뜨개질한 옷을 입고 다닐 만큼 검소했지만 남에게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벌어서 남 주세요 이 말을 자주 한 장로님은 자신의 말처럼 전 재산 113억 원을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지난 22년에 99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썩어 없어지는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9편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지혜 말씀 시편 99편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춘 뒤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조던 스미스의 The Blood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에는 보통 조건이 붙습니다. 잘하면 인정받고 못하면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관계에 익숙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내가 잘해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죽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가 사랑하신 게 아니라 등 돌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점이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에게도 그 사랑은 여전히 처음 그대로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와 최유지가 함께한 쏟아부은 그 사랑, 오벳의 예수 어린 양,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된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자격을 따지곤 합니다.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배도 건성으로 드렸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나가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밤그 자격을 따지지 말고 그냥 그분 앞에 나가면 어떨까? 그 문은 이미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위클레시아의 어둠 밤 다 물리쳐내고, 열린문 장로교회 예배팀의 십자가로 오신, 텐트메이커스의 주 달리신 그 십자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심리학의 세계적 권위자 루이스 스미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은연 중에 즐기는 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본성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용서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용서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험난한 과정이라고 표현한 스미스 박사는요. 진정한 용서에는 7가지 단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용서 첫 번째 단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용서한다. 두 번째, 먼저 이해함으로 용서한다. 혼란한 마음으로 용서한다. 분노함으로 용서한다.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용서한다. 하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용서한다. 근본적인 감정과 마주하며 용서한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는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대를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극복할 힘,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7가지 단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 용서가 가능하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도 용서하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하늘 풍경에 용서하기 원해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찬양인데 언제나 들어도 참 좋은 찬양입니다. 앞으로는 자주 여러분과 나눠야겠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용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날 향한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알면서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 근데 어떤 사람은 참 용서하기가 쉬운데 어떤 거는 가슴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조차를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자비로 누군가를 넉넉히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그 발걸음, 믿음의 결단을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 이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감사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지저 스페일이로 돈모엠 목사님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셨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Jesus paid it all. 직역하는 그런 뜻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하든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요. 그 용서함을 받은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똥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을

스스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은 어떤 운명 같은 것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이 자신을 휘감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상황을 변화시킬 어떤 힘도 자신에게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웅재의 주는 나를 기리시는 목자요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심플리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진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Mercy Me의 How Great Is Your Love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Ann Wilson의 My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Overflow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빨간약의 우리는 복이 있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포임의 The Love of God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기프테이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경민의 은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딱 어울리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실한 존재를 돈이나 세상의 명예나 또는 사람들에게서 찾을 때가 참 많지만 헛되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추앙하는 지도자나 또는 뭐 원수 장군 이런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 깨닫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것이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축복, 그 은혜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오신실 하신 주 함께 하셨는데요.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구원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상처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까지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지요. 극동방송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듣고 계신 분 있으시지요? 오늘도 이 밤 시간에도 계속해서 방송이, 찬양이, 복음이 집안에 흘려 나올 수 있도록 라디오를 끄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2847 성도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남북한 모두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하는 귀한 하루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아멘! 입니다.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이렇게 은혜의 사연과 또 한 줄의 기도, 축하 사연, 기도 제목도 같이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인민군으로 복무하시다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나의 하나님 전해드릴 거고요. 칼럼에 이어서 또 북한 관련된 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인사드렸던 임바울 목사입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텐데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북한 땅에 대한, 또 왜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당하는 나라입니다.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조차 빼앗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직 당과 국가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만 살아야만 하는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사회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부정부패가 온 나라에 가득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부들은 부정부패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부패의 나라로 전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북한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이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지혜가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 군대가 힘이 없어서, 지략이 없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나라가 국력이 없어서, 인구가 적어서 망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나를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0: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조차 어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시킨 나라가 북한 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광복 이전에 복음이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 평양 땅에 남한 전체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었고 평양 대부흥운동에 놀란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김일성의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모든 교회들을 폐쇄시키고 1958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북조선에는 교회가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북한 땅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백성들은 굶주림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국가는 부패해지고 있고 경제는 철저히 망가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의 대가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도 주민들의 삶을 먹일 수 없는 비참한 나라가 북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북한 땅이 살아날 겁니다.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 소리가 들려질 때에 북한 땅이 회복될 거예요. 그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도, 어디에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가 북한 땅에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저는 북한 땅에도 하석기 이 하나님을 향한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나라가 회복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북한 땅에 우리 주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셨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북한 땅의 우리 동포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 3개국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도발을 했는데요. 지난 12일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적어도 드론도 같이 운영하면서 한미일 3국 훈련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 성능과 운영 능력 등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특히 우리 정례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감행하면서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벌써 올해 들어 13번째인 미사일 발사. 이렇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봉 교수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프리덤 엣지 종료 직후 북한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3국의 다영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가 종료된 바로 다음 날 감행되어서 군 당국의 긴장 수위를 높였다라는 소식입니다.
0: 예. 자, 먼저 지난 12일 새벽 우리 군 당국에 포착된 발사 상황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 10일 새벽 5시 20분경에 평안남도 혹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50에서 300km 안팎으로 탐지되었고요. 최고 고도와 속도 등 세부 재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0: 예.
1: 발사된 기종은 북한이 최전방 배치를 공언해온 화성 11 계열이고요. 전술 유도탄이거나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탄착 지점은 동해상 무인도 알섬 인근 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0: 예. 자, 이번 도발에서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단순 미사일 발사에 그치지 않고 또 무인기 기동이 함께 확인됐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황도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통상적인 미사일 단독 시험 발사와 달리 이번에는 탄도미사일 발사 전후에 북측 공격 및 전방 수역에서 다수의 군용 드론이 기동하는 항적이 포착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군 레이더망에 포착된 드론들은요, 정찰 및 자폭 능력을 가진 기종으로 추정되고 또 미사일이 날아가는 시간대에 맞춰서 비행 궤적을 그리며 무력 시위성 편대 비행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이라는 고도 타격 수단과 드론이라는 저고도 저속 비행체를 같은 시간에 섞어 띄워서 물리적 도발 양상이 현장에서 그대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한미일이 제주 남방공해상에서 닷새 동안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마치자마자 하루 만에 행동에 나선 건데 이 타이밍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1: 예, 일반적으로 이것은 완벽하게 계산된 밥불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0: 예.
1: 북한은 훈련 기간 내내 국방성 담화를 통해 프리덤 엣지를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다만 미 핵추진 항공모함 등 강력한 전력 자산이 한반도 인근에 전개되는 동안에는 물리적 충돌 리스크를 피해 숨을 죽이다가 훈련이 공식 종료되고 전력 자산이 복귀하는 틈을 바로 틈타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0: 네.
1: 이는 대내적으로는 한미일의 군사 압박에 한치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결기를 과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3국 협력 구도를 무력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0: 네. 또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드론의 동시 운용, 군사적으로 어떤 노림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노림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연합 방공망이 집중과 교란을 노린 것인데요.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패트리엇과 천궁2 같은 유격망의 레이더를 집중시키면서 동시에 레이더 반사 면적이 극도로 작고 산악지역을 타고 낮게 날아오는 드론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방공망 레이더에 동시다발적 표적을 띄워서 감시망의 과부하를 유도하고 또 유격 우선순위 판단을 흐리게 만들겠다는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이것은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사일과 자폭 드론을 섞어 방공망을 꿰뚫는 실전 전술이 자주 목격되었는데 북한 역시 이를 벤치마킹하여서 실전적인 복합 타격 능력을 시험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예. 자, 북한의 이번 사태 도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1: 네, 몇 가지로 정리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에 23일 만이고 올 들어서는 13번째나 됩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국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한 프리즘 엣지 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추정됩니다.
0: 예.
1: 또 한미일 주요 해양 공중 전력이 참가하는 프리즘 엣지는 2024년 6월 처음 실시되었고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더불어 영내 위협 대응을 목적으로 한미일 3국이 상호 운용성 강화한다는 다양력 훈련인데요. 북한은 프리즘 엣지 훈련이 미국 주도의 전쟁 시연이다라고 반발해왔습니다. 또 이번 프리즘 엣지 훈련 시작일인 지난 7일에도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도발을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발사는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개발 중인 미사일 성능 검증을 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군사기술적 수요에 따른 시험 발사 가능성인데요. 북한은 지난 6월 25일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 사업을 일환으로 전술탄도미사일과 신형 방사포 무기 시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연결선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입니다.
0: 네.
1: 2006년에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는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2017년 12월에 채택된 결의 2397호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핵실험 또는 그 어떤 도발을 사용하는 추가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재확인한 바가 있고 명시되었는데 이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0: 네.
1: 북한과의 협상이 늦어질수록 북한의 군사기술 고도화는 더 고도화될 것입니다. 한미일이 예정된 훈련으로 전투력을 높이는 것처럼 북한도 전투 작전 능력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와 같은 대응은 대응이 아니라 방치라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0: 예.
1: 분단과 대결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그러니까 분단 해소와 통일은 그렇게 지나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러다가는 큰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0: 예. 자, 오늘 또 이렇게 나눠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느 때보다도 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 또 나눠주십시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올 들어 13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무기로 지킬 수 있는 평화도 있지만 무기만으로 지킬 수 없는 평화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북한이 대화에 나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연합하면 북한에 큰 위협이 되지만 북한은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핵, 미사일, 드론 등 전략 전술 자산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부 당국도 이런 면을 깨닫고 대화에 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단과 휴전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군사적 긴장 관계가 해소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군사적 대결이 국력을 엄청나게 소모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국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들 오늘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이수범 목사님과 함께 북한 바로보기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구원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함께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타난 복합공격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가 9월과 10월 필요한 원유의 90% 이상을 확보해 단기적인 수급 차질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빈 방한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한국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공급망과 물류망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고액의 과외비와 스마트폰 가격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며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를 한꺼번에 동원한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인민군 각급 연합부대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가 지난 12일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훈련에서는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무인기 등 서로 다른 네 종류의 무기를 동시에 운용하는 이른바 섞어쏘기 방식이 동원됐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의 목적이 통합화력지휘체계를 숙달하고 반격태세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에 참관하지는 않았고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현장에서 훈련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속도와 비행 특성을 가진 무기를 동시에 발사하면 상대 방공망의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한 이후 미사일과 포병, 무인기를 함께 활용하는 복합 공격 방식을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에서 북한 비핵화와 불법 자금 차단 등 일부 대북 관련 사업 예산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사업 예산은 올해 9억 1,900만 원에서 내년 7억 3,500만 원으로 20%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우호적인 국제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또 향후 북한 비핵화에 대비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도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가 담당하는 대미 외교 관련 일부 예산과 탈북민 보호 관련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산 규모

규모 자체는 크지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경유 관련

공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경유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러시아에는 다른 공격 목표물도 많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정유 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왔는데요. 석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출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만큼 이를 타격해 전쟁 자금줄을 압박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는 최근 경유 가격 급등이 정치적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략과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해가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 직후 또는 그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고 계속 미국 측에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란이 합의를 원한다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대로 된 합의를 해야 한다며 의미 없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중간선거가 끝나면 전쟁이 끝나고 국제유가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또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수 없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거듭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협상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중동 정세 불안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송유관 폐쇄에도 우리나라의 단기적인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부는 국내 정유업계와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원유 수급 상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교전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과 페림섬 진입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긴장이 높아진 데 이어 사우디 동서 송유관까지 공격을 받아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유업계는 그러나 원유를 미리 비교적 여유 있게 확보해 놓은 만큼 사우디 송유관 폐쇄가 국내 수급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9월과 10월에 필요한 원유 물량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중동 상황이 악화돼 기존 운송 경로 이용이 어려워질 경우 우회 항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하면 국제 유가와 운송비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원유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참석을 위해 국빈 방한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즈베키스탄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개발과 혁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첨단 제조 거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은 금과 구리, 천연가스, 우라늄 등 100여 종의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의 현지 누적 투자액은 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현지 사업과 합작 프로젝트도 7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과 자본, 중앙아시아의 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사슬과 물류망을 구축할 수 있다며 이를 21세기의 새로운 실크로드에 비유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약 17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있으며 양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이 향후 협력 방향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외국어 학습이 확산되면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사리원시

이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영어와 중국어 개인 과외를 시키는 동시에 스마트폰 학습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스마트폰용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 비쌤 3.0은 영어와 중국어의 발음과 단어 뜻을 익히고 반복 학습과 시험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초급 중학교와 고급 중학교 학생들의 외국어 과외비는 한 대 평균 $30 정도로 최근 북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쌀 약 45kg을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학습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가격도 $500가 넘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이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식비까지 줄여 과외비를 마련하고 있으며 쌀밥 대신 쌀과 잡곡을 절반씩 섞어 먹으면서 교육비를 마련하는 가정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녀 교육을 장래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위한 투자로 보는 인식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폰과 사교육이 새로운 교육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북한에서도 가정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혜가 공식 석상에서 고가의 명품을 잇따라 착용하면서 후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혜는 지난 6월 김 위원장과 신의주 온실 농장을 시찰하면서 3천만 원대의 까르띠에 제품으로 추정되는 금색 시계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됐고 지난해에는 구찌 선글라스, 2023년에는 약 370만 원 상당의 디올 외투를 입은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와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보완하기 위해 성인 여성용 정장이나 고가의 의류를 활용해 성숙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이른바 이미지 정치의 성격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반면 북한군 장교 출신 탈북민은 일반 주민들에게 희생과 검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김주혜의 화려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공개될 경우 또래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김주혜가 사실상 차기 후계자로 내정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잦은 공개 활동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각인시키려는 목적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16일 수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수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제주도 곳곳에 적은 양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흐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7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은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인천 16도, 서울과 수원 15도, 낮 최고기온 서울과 인천 수원 모두 28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강릉 16도, 원주 14도, 철원 11도, 낮 최고기온은 철원과 원주 27도, 강릉 25도로 전망됩니다. 충청의 하늘은 대체로 종일 맑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지역에 따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보령 15도, 천안과 홍성 13도, 낮 최고기온은 천안과 홍성, 보령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부산 20도, 진주 18도, 광주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광주와 진주 29도, 부산 27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이어도는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4도, 제주와 서귀포 21도,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가 27도, 제주와 이어도 26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많이 끼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신의주 14도, 양덕 12도, 신계 11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신계 26도, 신의주 25도, 양덕 24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는데요. 함흥과 원산은 오전에 한때 구름이 가득하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과 성진 13도, 청진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5도, 성진 23도, 청진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6일 수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연일 벌어지는 일교차 또

쌀쌀해지는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점점 또 건조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는 철저히 대비하시고 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 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출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지요?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가 귀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찬양으로 출발해 볼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이어서 보호사운드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그리고 김사무엘 찬양사역자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극동방송 앨범 가운데 찬송까지 두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성도의 사명. 오늘 여러분이 성도라고 생각하면 내 책임이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

0: 말씀이 바람직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첫째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독교는 환희의 종교예요. 기뻐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나오면서 내천자를 그리게 나오느냐, 참 밝은 표정을 하고 나오는 게 어떨까. 예배 마치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다면 그 교회도 가정도 은혜롭고 그 교회는 부흥이 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안에서는 저주함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다 용서, 예수 안에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가 있다면 환난 중에 참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내가 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냥 참는 것도 어려운데 환난 중에 참는 건 더 어렵죠. 환난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이 더 돋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금은 밤에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은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폭풍이 지나면은 바다는 잔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기다리고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세요. 어려움에 대한 무기는 인내라고 그랬어. 참는 거라고 그랬어. 인내는 진주를 만들지요. 인내가 계속해서 굴릴 때 귀한 진주가 나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죠. 기도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말씀에 변화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리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프레이즈 유니온 싱어즈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 쉼의 찬양까지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0: 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 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하다가 왔어요.
1: 아, 중국에서요?
0: 신학 공부 1년 하다가 대학 1학년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0: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선분증 번호는 우리 아들 선분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거서 다 이렇게 생일원이라는 거 물고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역 못해요. 제가 그 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것도 그 제가 아시는 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 온 거예요. 제가
1: 네.
0: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아 한국 가면 정말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1: 네.
0: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0: 있지. 어떨 때는 막 하고, 하나님 막, 어떨 때는 막, 하나님 막, 배불리 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그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내가 네, 거기 너무 지금 저게 너무 이제 저 마음은 지금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1: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어.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0: 네, 맞아요.
1: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에 갈 수 있는데 어, 네. 그때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0: 네, 그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하는 소리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1: 새벽 예배도 있다고
0: 예,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구망해도 못해요. 근데 이게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네. 너무 좋았어요. 네.
1: 그때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네. 너무나 기쁨의 예배를 네. 들으시고 계신데 네.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0: 다르죠. 그래서 엄청 다르죠.
1: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0: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네, 자유예요. 자유예요.
1: 자유.
0: 자유.
1: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고.
0: 네, 자유.
1: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0: 모든 것이 다 예. 네.
1: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0: 네,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문자 나와가지고 그 네. 야, 내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저 제 지금 신분증을 보고 네. 하,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1: 근데 이곳에서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체제 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0: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1: 아, 좋아하셔서.
0: 네네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1: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0: 국수예요.
1: 국수예요? 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0: 네네네.
1: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잔치국수,
0: 네, 옥수수 칼국수. 제일 좋아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1: 아, 진짜요?
0: 네.
1: 저도 그 양꼬치 파는 집에 가서 꼭 시켜먹는 게 옥수수 국수거든요. 매콤하게 해가지고 그 노란 면 쫄깃하게 해가지고 먹는데 맞아요.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0: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네.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네. 투박스럽잖아요.
1: 아니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0: 너무 투박스러워. 그래서 저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네. 너무 존경스러웠고 너무 예. 저한테는 별만한 점이다. 해야 되겠다.
1: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안 믿겨질 만큼 네.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0: 아 그래요?
1: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0: 네.
1: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네, 네.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0: 제가 우리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0: 태가 지금 저를
1: 아, 그렇죠,
0: 저한테다가 다 지금 양보해 주셔가지고 세상에. 또 우리 기수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많이 도움도 받고 또 그랬어요.
1: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또 뵐 수 있고 나눌 수 네.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0: 네.
1: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 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0: 네.
1: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네. 그런 경제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0: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내 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그래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죠.
1: 아,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네. 구입을 하시는데도 네.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있으시잖아요.
0: 아, 네.
1: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0: 네, 네, 맞아요.
1: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0: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어쩔 것 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1: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남과 북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 터전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 가운데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그의 판단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며 그의 길을 어찌 헤아릴 수 있으랴. 만유의 주재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 우리는 감히 측량치 못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순종의 걸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을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전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지금도 지구촌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말씀하시고 기도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손 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 주셔서

0: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한 그때 이후로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이 눈꽃만큼도 손 떼신 일이 없습니다.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저 말씀은 뭐 하나님은 이해하기 힘든 분이다 그렇게 접근하고 해석하는 그런 대목이 아닙니다. 저 말씀의 대목은 로마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 혹은 우리 인간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 모든 현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다고 하는 경탄인 겁니다. 야, 그랬는데 내가 그때는 불순종했는데 야, 그때 순종했던 것이 나를 향해 이렇게 이루어져가고 있네 라고 하는 경탄입니다. 경탄. 그래서요 요 의미가 이 깊도다라고 하는 의미가 헬라어 원어를 정확하게 살린 말씀이 NIV 영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깊도다 그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오 깊음이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묵상하면 감탄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감탄하고 경탄하는 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되 진심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경탄이 감탄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고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하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봉독한 미가서에는 1장부터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1: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0: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에 말씀을 내가 그야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요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이런 형편의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이 일이 일어난 후에야 내가 그때 이러려고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내 입에서 그것들이 뭐 했으며 먼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경청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이 가난한 심령이 돼서 진심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그러면서 약속 성취의 그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증거하는 일을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강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그래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그래서 성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증거하는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 그 시작은 뭐예요? 여호와의 성일, 성전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야말로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비결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원망,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그 한숨조차 기도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 두 번째,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양떼가 등장해요. 자, 양떼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양떼가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늑대 한 마리가 덮치려고 그래. 그러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양들을 보고 하나님은 다시 모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마음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갖지 못하는데 그것도 막 가지각색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생각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쪽으로 흩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들도 이리저리 흩어져가게 만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께서는 다시 흩어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밑줄 보세요, 모으며 모으고 모으길 원하시는 겁니다. 주신 복이 모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는 시련 여러분 만났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은총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혹시 내게 있었던 축복들이 산산조각 나서 여기저기 흩어졌습니까? 꿈이 흩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회복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나 여호와는 뿔뿔이 흩어졌던 그 모든 복들이 멀리 멀리 갔어도 어디에 누구에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다 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다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 나 여호와는 지금도 행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별하죠. 괜찮은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꼭 전도하고 잘 나와야 돼요. 헌금 많이 할 사람이에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도움이 될 사람, 그들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장에는 상처 입은 양도, 길 잃은 양도, 헌금 그렇게도 지독하게 안 할 것 같은 양도, 실패한 양도, 뒤처진 양도 여전히 나 여호와의 양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기보다는 목자 대신 주님에게 발견된 사람이라면 아무나 와도 초소라고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부흥의 초석이 다져지고 만명 교인의 비전이 열매 맺는 겁니다.
저 보스라의 양떼

대해서 깔뱅은 어떻게 주석하는 거 아니? 그 양떼들이 풍성하게 모이는 지역 이름이 보스라랍니다. 근데 저 말씀을 해석할 때는 회복의 은총이라는 관점에서 저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건데 저거 잘 보세요. 흩어진 양들 몇 마리를 모은다. 그게 아닙니다. 때로 빈자리가 없을 만큼 모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한때 자치단체 활동하면서 갈등을 겪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나 안 나간다고 그랬던 분이 이제는 부인까지 못 나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시 우리 교회에 모이고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합니다. 한때 외톨이였던 교인이 다른 형제 자매와 성도 교제를 합니다. 왼수처럼 지내던 분들이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해합니다. 한때 무너졌던 가정과 교회가 다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갑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곳에서는 대화가 사라집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도 소리가 작아집니다. 찬양 소리가 미약해집니다. 감사 소리는 듣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면 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족의 대화가 점점 커져갑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의 교제가 뜨거워집니다. 회복의 은총 속에 무리들이 많아지면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그러면서 풍성함과 생명의 소리가 커져갑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의 히브리어원의 의미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모으시는 회복의 은총 베푸시기에 역사하실 것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팔짱 끼면서 가정사 바라보고 교회 일 바라보고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강팍한 심령이라면 감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기죽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실존이라 질문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하세요? 대답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장래 아세요? 여러분의 자손들의 앞날 아세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그 길로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시하겠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아는 분은 그건 사입입니다. 그건 마귀적인 겁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의 모든 거 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먼저 가고 주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인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바로 건강한 믿음 생활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출애굽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를 만났어요. 초행길이니 광야 어떻게 가는지를 알았어요? 길 알았어요? 물 먹는 거 알았나요? 어디서 쉴 것을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셨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만나 매출하게 알아서 예비하고 주시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 귀환할 때도 오늘 본문은 그래요. 뭐 왕이 앞섰지만 실은 그보다 앞서 하나님이 그를 주장하셔서 인도하셨다, 이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지난주 무슨 일이 있어도 앞으로 무슨 일이 전개될 걸 알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가슴 아픈 일이 있어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기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내일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아시고 나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두렵고 불안해요. 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왜 매일매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합니까? 모르는 내일까지 앞서가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나의 미래 모르더라도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내 모르는 미래에 이미 가 계셔요.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깊도다. 깊도다 그러면 안 돼요. 오, 깊도다. 제가 잘못하는데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솔직히 여러분이 예상하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겠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그 외에는 할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전치 못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방법대로 하는 그것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을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만들고 계시고 예상치 못했던 사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전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려고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제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쌓아두고 계심을 깨달은 만큼 감사뿌리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그거예요. 여러분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하는 기독교 황금률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을 인정하는 그러면서 대접해 드려야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 신앙생활 다 인정하고 대접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섭리 차원에서 아예 보편화시킨 대원칙입니다. 사회 심리학자 엘빈 굴드너는요, 상대방에게 받은 대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려주려는 인간의 경향, 그것이 요구된다고 호혜성의 규범이라고 하는 그 이론에서 말합니다. 그게 인간들에게 조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대접받으면 고마움 입으면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입 싹 씻고 싶어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러도록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접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보너스를 엄청 줬다는데 하나님은 그보다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 맞춤형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발견들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내가 말씀을 듣던 과거 그 자리에서 아하,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셨구나. 모든 것

0: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위해 요모조모 모으고 계셨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려웠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은 이미 앞서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할 겁니다. 지나고 보니 막힌 줄 알았던 그 길이 막혔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거야. 잃어버린 줄 알고 난리법석 떨면서 하나님을 향해 투덜거렸던 시간, 지금 와서 보니 흠 많은 나를 약속의 주인공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었네. 그런 줄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부끄럽다. 아,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것을 저는 대부분 확신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이 그럴 것인지를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요? 천국 가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이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럼 천국 갔을 때 여러분은 내가 2026년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있었던 일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다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거네. 그걸 깨닫고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영원토록 감탄 속에 감사한다고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경제학에서 강조하였던 대로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리체플린이 있었던 글라스고 대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강의해서, 이 양반은 본래 경제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담 스미스가 그저 도덕 가르치는 선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경제 같은 거 가만히 보니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인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범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함께 읽어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무쪼록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오늘 지금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굳게 서는 심령,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심령, 시련과 고통스러운 주억거리조차도 간증거리 만드는 영혼, 그래서 살맛 나는 삶이 아침처럼 다가오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환한 대낮처럼 여러분에게 밝아오고, 그러면서 소망이 있음으로 든든하고, 그러면서 감사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가는 한 분 한 분 가정 가정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과 13절, 로마서 11장 33절을 본문으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6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전적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새벽에는 함경남도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1도, 포항과 부산이 20도, 여수 19도, 대구 18도, 광주와 목포가 17도, 강릉 16도, 서울과 대전이 15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신의주가 14도, 함흥과 춘천이 13도, 개성과 청진이 12도, 강계가 10도, 해산이 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광주 29도, 서울과 대전, 여수가 28도, 춘천과 대구, 부산,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제주, 포항이 26도, 함흥과 신의주, 강계, 강릉이 25도, 해산 23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승리의 하루, 기도가 응답되는 하루 보내시기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번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시편 25편 17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통합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양주 샘솟는 전원교회 신학순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름다운 새날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입술의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며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참 놀라운 책입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세웠다는 점에서 놀랍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어서 놀랍습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1절부터 3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보고 들은 것을 우리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말하자면 이 순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이 땅을 법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 쾌락에 빠지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며 그 백성이 심판받는 것은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함이지 결코 하나님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으며 자신에게는 절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둘째, 모세가 입을 열어 말할 교훈은 단비와 이슬 같은 것입니다. 아주 건조한 땅 광야에서 단비와 이슬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전할 말은 단비와 이슬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단비와 이슬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그 단비와 이슬은 곧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백성을 사랑하셨고 인도하셨던 여호와, 앞으로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이기시고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심판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넷째, 그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돌리라고 합니다.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며 광야 40년 생활 동안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사람이 돌릴 수 있는 마땅하고 가장 큰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한의 성도들이나 북한의 치아교회 형제자매들 모두 그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부르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어 모세는 그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럼에도 여호와가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르칩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첫째,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분깃 즉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업이 전부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의 살이를 하고 있는 그 가치 없는 사람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눈동자를 지키듯 지키셨다고 합니다. 둘째, 여호와는 그 가치 없는 노예들을 독수리처럼 키우기 원하셨습니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에서 너풀거려서 새끼를 보금자리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새끼는 살기 위해 날개를 너풀거리며 날개를 쓰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럼에도 그 날개의 힘이 약하니까 그 새끼는 땅으로 떨어져 크게 상처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어미가 그 새끼를 날개 위로 업어 올리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에게는 새끼밖에 없듯 여호와께서도 이 땅에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첫째, 여호와는 그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실 것입니다.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밭의 소산, 반석의 꿀, 굳은 반석에서는 기름을, 젖과 기름과 밀과 포도즙을 모두 주실 것입니다. 가나안 최고의 목초지인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는 그 자체로 최고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최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0: 그들은 노예였지만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반역한 이들의 후손이지만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모두 먹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격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은혜로 베푸실 것입니다. 둘째, 앞으로 미래의 가나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면서도 문장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예언적 과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들은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최고를 선물하는 분이시죠. 이에 대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첫째, 성도 곧 교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셋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기에 이 선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넷째, 성도는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아들로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의지하며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환경이 어떠하든 그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 이스라엘의 반역과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은 성도가,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선택을 받았으며 이 선택은 결코 취소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구원의 삶, 날마다 새로운 찬송이 열리는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에게 늘 최고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평안의 때가 와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남한의 교회와 북한의 교회에 이 찬송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신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0장, 새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합찬송가 410장, 새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2장 12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을 위한 명령을 알기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명령은 첫째, 시체를 밤새 두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을 죄 범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시체조차 함부로 다루지 않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죽은 사람을 밤새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마음속에서 계속 매달아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해 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속 형틀에 계속 매달아 놓고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고된 시집살이를 한 저도 처음에는 그랬지요. 겉으로는 네네네 하며 대답했지만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했어요. 나무 위에 달아놓고선 곱씹고 또 곱씹으며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홀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매달아 놓은 죄인을 당일에 장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속에 매달아 놓은 수많은 죄인을 그날의 말씀으로 묻어야 합니다.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고 하지요. 내가 매달아 놓은 것을 매장하지 않으면 내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나를 위해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땅히 죽을 죄를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디 쉽나요? 당장 나와 관련이 없어도 유명한 범죄자의 출소 소식에 왜 나왔냐? 벌써 내보내면 어쩌냐? 하며 이를 가는 게 우리잖아요. 정말 사랑을 할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아직 매달린 수많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시고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받아야 할 저주는 물론 내가 용서하지 못해 매달고 있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도 마음속에서 장사 지내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정죄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누구인가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까지 예수님이 이미 지셨음을 믿습니까? 거룩을 위한 명령은 둘째,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내 형제의 소나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해요. 3절에서도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라 하지요. 4절에서는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막말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소나양을 발견하면 굳이 돈 들이고 시간 들여가며 보살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못본채 하든지 몰래 잡아먹어 버리든지 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일단은 내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남의 가축도 이렇게 돌보라는데 하물며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요. 더 수고하고 더 정성을 기울여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길 잃은 내 형제와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이렇게 구체적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내 곁에 지체가 소를 잃든 길을 잃든 매사에 못본채 하진 않습니까? 나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바쁘고 내 코가 석자인데 이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냐며 무관심하지요. 이런 우리를 향해 4절에서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고 합니다. 이 명령은 형제를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내가 그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납니다. 내가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돌려받게 됩니다. 왜죠?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을 위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식을 돌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 내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내 시간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는 부활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 있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내 곁에 지체는 누구입니까? 그를 보고도 못본채 하고 있진 않나요? 정말 저 사람만큼은 돕고 싶지 않다 하는 그는 누구인가요? 상사의 갑작스런 장례를 치르며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마음에 술을 달기를 다짐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지난 겨울 건강하셨던 회장님이 갑자기 폐에 물이 차 병원에 입원하신 뒤두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평소 너무나 건강하셨기에 준비 없이 맞이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은 제게 큰 충격이었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서로 가까이에서 모시며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갑작스러운 빈자리가 잘 실감이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입원하신 동안 가족보다 병원에 더 오래 상주했기에 장례를 치르고 상속을 준비하는 동안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생색이 무섭게 올라오고 돌아가신 분을 향한 연민만 남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이 세번 나와요. 또 돌보아주고 돌려주라고도 하세요. 몸은 고되고 마음은 생색이 났어도 입원하신 동안 매일 곁을 지켰기에 회장님을 붙잡고 영접 기도를 받으시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 떠올라요. 세상 성공에 늘 목이 말라 있고 돈을 사모하는 저의 허술한 마음에 이번 사건을 통해 믿음 없는 세상 성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8절처럼 믿음의 튼튼한 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속 과정의 불만과 이해 타산만을 이야기하는 그들이 부럽고 한편으로는 정죄되어 그러나 성공을 위해 입맛에 맞춰 섬기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매일 큐티 말씀으로 12절처럼 제 마음에 술을 달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을 위해 섬기는 구별된 자가 되기를 기도해요. 저의 적용은 출근하면 오늘도 모든 순간 지혜 주시길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올라올 때 심호흡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입니다. 5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정체성을 함부로 뒤섞지 말라는 것이죠. 동성애는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입니다. 6절에서는 어미와 새끼를 비유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가르쳐 주시죠. 9절부터 12절에는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소와 낙
여기를 함께 결의하지 말며 양털과 배신

0: 를 섞어짠 옷을 입지 말라는 여러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 네 귀의 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반복해서 구별이라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지는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구별해 부르시고 거룩을 명하십니다. 거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내 귀에 단, 옷, 술과 같은 표식, 즉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날마다 더욱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아직도 땅에 묻지 못하고 매달아 놓은 채 정죄하는 미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너 때문이야를 외치는 저희입니다.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때문이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힘든 그 한 사람을 찾아가길 원합니다. 구원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흘려보낼 때 주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길 원합니다.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해하는 모든 악법이 폐하여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에 호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원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지요. 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다 늙어서야 깨닫습니다. 돈이 많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돈을 모아봤지만 돈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돈을 모으느라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시간만 가버린 것을 알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스스로 족한 줄로 여기는 것.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하고 부해도 행복한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의 행복한 삶의 비결은 자족이었죠. 오늘은 자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챔버 싱어스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극동방송 근처에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헐벗

베네딕트, 아펜젤러, 언더우드 등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가장 끌었던 것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의 묘비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1907년 8월 29일 24살에 한국에 와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하다가 1908년 8월 15일 25살의 젊은 나이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은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돼 이 땅에 묻히게 됐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과 같은 선교사가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고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이 땅에서 미랄이 된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배우며 함께하게 하소서. 이름도 빚도 없이 묵묵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분들의 필요를 보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테너 최승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욥기 42장 5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욥의 영광스러운 회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제 우리는 욥기를 마감하면서 결론으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의 결말 그리고 욥의 인내. 자, 욥의 결말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욥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 시련 그쳤고 원망하던 친구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심지어 사탄의 참소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모든 것을 갑절이나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기 갑절은 그냥 단순하게 두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곳으로,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욥의 자녀들 회복하시는데 딸들이 거기 나옵니다. 14절 보니까요, 그가 첫째 딸 여미마라, 둘째 딸 그시아라, 셋째 딸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여미마라는 말의 뜻은 비둘기, 순결하다. 또 그시아라고 하는 건 계피, 아주 향기나고 유익한 것. 게렌합북, 이거는 최고의 화장품에 쓰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아름답고 유익하고, 세 딸을 통해 보여주는 건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더라가 아니라 최고로 회복해 주셨더라.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옛날의 회복이 아니고 더 좋은 곳으로, 그래서 에덴 동산 회복 정도가 아니고 천국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면 또 뭐예요?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거, 욥의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아내의 그 조롱, 그리고 심지어 사탄의 참소, 이 모든 것들을 욥이 끝까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인내가 바로 어떻게 보면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결말 꼭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러면 욥이 어떻게 그에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가정의 힘든 모습들, 하나님이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이 모든 고난들을 어떻게 욥이 이겨냈는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를 통해 배우는 회복의 길, 혹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네 가지 바른 믿음, 우리가 확실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42장 1절을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자,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이 첫 번째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창조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게 전부예요, 사도신경에서. 여러분, 그러나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앞부분부터 뒤에까지, 그냥 물론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십니다마는, 네가 하늘의 길을 아느냐, 바다의 길을 아느냐, 네가 우박창고를 아느냐, 얼음이 왜 수심이 아니라 수면에 오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질문하십니다만, 우리가 고백하는 한 가지는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일그러진 이 모든 것들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창조의 신비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절대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국 모든 것의 근본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그냥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이게 바로 근본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를 막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이 창조이고 모든 것의 완성이 재창조입니다. 욥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실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주라, 시간의 창조주, 그 역사의 주인이시죠. 공간의 창조주,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물질의 창조주, 그리고 생명의 창조주. 여러분,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 못 만들어요. 우리는 생명이란 신비를 보면서, 그리고 심지어 뭐 들의 풀 하나, 꽃 하나, 뭐 하나도 얼마나 신비한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창조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진정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 여러분, 사람끼리 그냥 비교할 때는 뭐 더 잘나고 더 예쁘고 뭐 더 크고 더 강하고, 이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전문용어로 도토리 키재기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창조주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그동안 친구들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잘못한 거 없어, 내가 너보다 못난 거 없어, 내가 의롭게 했어. 그러나 창조주 앞에 설 때 욥이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들은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모세 사람으로 비교하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백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70년, 80년 인생은 바로

암회한 순간뿐입니다. 우리가 100년 살아도 사실 순간일 뿐이죠. 전능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먼지 같은 자입니다. 사랑성들, 이런 고백이 바로 있어야 그 하나님이 티끌 같은 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저는 순간에 사는 존재일 뿐입니다. 들의 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먼지와 티끌 같은 자일 뿐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 바른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욥기에서 배우는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바로 메시아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신앙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주셔도 거두어 가셔도 그분이 주인이시다. 마지막에 모든 것 다 없어진다 해도 그분은 새롭게 하실 분이시다. 자, 두 번째 고백은 바로 메시아. 우리가 아는 대로 16장에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신다. 그리고 나의 변호자가 거기 계신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에 이라는 이 표현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순결한 걸 의미하죠. 그러나 어쨌단 말입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그러나 19장에 그가 고백합니다. 19장 25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데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땅에 선다라는 이 말은 그 다음부터 뭐 내 가족, 육체, 이 전체적으로 연결하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 자, 대속자란 말 자체가 갈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친족의 의무를 행하는 자,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잃어버린, 빼앗긴 모든 것을 다 값을 치르고 되찾아주시는 분, 우리 잃어버린 신분, 우리 잃어버린 모든 영광,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분,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당하신 그분이 바로 대속자이십니다. 리디머. 자, 중요한 것은 이 용어 속에 이미 육체로 오신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육체로 우리 모든 값을 치르신다. 이게 결국은 십자가를 이미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임하심, 그리고 육체로 고난당하시고 육체로 죽으심, 이것이 복음이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육체로 그냥 이렇게 근접하게 참 인간 아닌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십니다. 자, 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 속에는 한편으로는 육체의 고난이 들어가지만 또 다른 한편은 육체의 부활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신앙, 결국은 왜 메시아인가? 자, 우리가 여러분 보면 앞부분에는 욥기 1장, 2장에는 사탄이 등장하고 계속 참소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의 연약함을 흔들어 놓고. 그러나 뒤에 38장, 9장 뒤로 가면요, 사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여기 그룹은 아주 강력한 천사들입니다.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러분, 범죄한 채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마침내 마지막에 진짜 생명의 길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합니다. 근데 중간에 또 생명나무가 몇 번 나와요. 예를 들면 잠언 3장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도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라.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참포도나무고. 그 참포도나무라는 말은 생명나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안에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살, 자신의 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길 가운데로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광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은 단순하게 옛날 그 에덴을 회복한 것을 넘어서 영원한 낙원, 다시는 사탄이 역사 못하는 의와 평강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의 강, 생명나무 주시고 예수 안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부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회복, 생명의 회복, 영원한 축복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언제나 예수입니다. 생명나무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욥의 고백을 봅니다. 자, 그거는 아까 19장 25절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근데 중요한 건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당한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죽음 이후 혹은 육체 밖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욥의 고백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리게네스나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이 말씀을 분명하게 문자 그대로 육체 밖에서 혹은 죽음 후에, 더 정확히 말하면 부활의 신앙,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200년 넘게 잔인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내 육체가 비록 찢어진다 하더라도, 불탄다 하더라도, 내 이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걸 믿었어요. 이미 오래전에 욥이 그걸 내다보면서 내 이 육체가 아니고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만지심 혹은 그분이 주신 그 귀한 떡을 먹은 사람들, 사실 그 시대는 딱 한 30년밖에 안 돼요. 인류의 긴 역사 속에 딱 30년. 근데 예수님 보았고 들었고 만져주셨고 그 떡 먹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느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쭉 가보면요, 물론 열두 제자와 그리고 120명, 그리고 500명 정도, 감람산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명 정도, 수만 명이 떡을 먹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아, 예수 보았다고 저절로 믿어지냐?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증인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아마도 이 욥기를 기록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장차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귀히 여겼다. 장차오실 그분 내다보면서,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장차올 그분을 내다보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미 오셨지만 우리 눈으로 못 봐요. 우리도 우리 육신으로 주님 아마 보지 못할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기어이 살겠다고 그러는데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우리 육신으로는 주님 못 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면 고난 인내로 이겨낼 수 있고, 내 몸이 불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뼈가 된다 하더라도, 아니 아무것 없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욥의 결말을 보면 다른 건 다 갑절로 주셨어요. 양도 배로, 소도 배로. 그런데 자녀는요? 똑같아요. 일곱 아들 셋 딸.

무슨 뜻이겠어요? 이전에 일곱 아들 세 딸이 영원한 나라에 거기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이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확실하게 무장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 보리라. 주님이 그날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나도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시련, 아픔 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실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자, 회개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8절입니다. 우선 7절에서는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면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 암소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9절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10절 보니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다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입니까?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다시 보십시다. 욥은 그동안에 비난하는,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의 의로움을 아세요. 그러나 기다리셨어요. 자, 이게 우리가 기억해 둘 겁니다, 여러분. 욥과 그의 친구들,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이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지, 빨리 회개해, 그래야 회복됩니다. 그러나 결론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 회복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회복의 길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싸울 때 결국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서로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엔 다음 가면 하나님도 비난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에게는 욥에게 재물 가져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미안하다고 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욥에게는, 욥아, 너는 그동안 너 자신만 위해서 기도했잖아, 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보 기도, 남을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기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서로를 잘못을 들춰내고 비난할 때 사탄이 기뻐하고 관계는 깨지고 점점 더 악하게 갑니다. 반대로 서로 미안하다 사과하고 그리고 서로 장점을 찾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릇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자,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은 창세기의 마지막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욥기는 창세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결국 창세기의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요셉과 그의 형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다오. 요셉이 형님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그의 형들이 서로 미안하다, 용서하라 그러면서 화목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화목한 그곳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계, 네트워크, 이게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이 깨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릇이 서로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괜찮습니다,

0: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곳에 있고 그리고 영광이 거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보기도, 자,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매니라. 정말 의인은 누굽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미안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욥이 가진 그 창조의 신앙, 하나님의 창조,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 확실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메시아, 내 허물 많지만 나 대신 고난당하신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사탄은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부활신앙,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 우리가 나사로처럼 비참하게 우리의 생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후에 영광이 있음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욥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치유와 은혜와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늘과 땅의 것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 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포항 예담교회 김형진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올립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민족,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하나 되어 주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하루를 떠올려보라. 새벽에 눈을 떠서 밤에 다시 잠들 때까지 우리의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인사해야 할 사람들, 처리해야 할 일들, 답해야 할 부탁들, 견뎌야 할 자리들 전부 합치면 분명 16시간은 좋게 흘렀을 텐데 그 중에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은 몇 분이었는가? 분명히 말하겠다. 당신은 짧은 삶을 받은 것이 아니다. 긴 삶을 짧게 만들었을 뿐이다. 곳간에 곡식이 줄면 우리는 즉시 알아차린다. 금고에 돈이 새면 잠을 못 이룬다. 그런데 시간은? 이 시간은 매일 새어나가는데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다. 짧은 글인데 마음의 교훈은 길게 이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 없어질 때는 당장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내 시간이 허비되는 것에는 왜 이토록 덤덤한 것일까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이 세상의 철학보다도 더 힘있게, 더 철저히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모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하라, 세어보아라. 이 지혜는 단순히 아, 내가 이렇게 수명이 이만큼 남았구나 이거 계산하는 일이 아니죠.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보낸 이 하루가 내 일평생의 열매로 분명 남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극동방송에서 일하는 게 감사한 게요. 우리 극동방송의 리더십들이 있잖아요. 뭐 사장님도 그렇고 뭐 김정아 목사님도 그렇고 정말로 이 시간을 참 아끼면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야, 이 시간을 아끼는 최고의 방법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래요. 세상의 유혹들에 많은 시간들을 빼앗길 때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으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아침 시간이 그냥 허비되고 그냥 무덤덤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침 방송을 듣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더 주파수를 고정하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은혜로운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 대사임에 틀림없죠. 우리 찬송가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올댓팀의 찬송으로 같이 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인터뷰도 그렇고 참 이렇게 각자 이분들이 그 일이 있어요. 직장을 다녀요. 그런데 그때만 모여서 이렇게 찬송가 앨범을 녹음한대요. 이 바쁜 세상에서 이 시간을 가장 또 소중하게 활용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들을 고백하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는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할수록 시간이 아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침 처리해야 했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단 몇 분이라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이 새어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아주 거룩한 시간, 말 그대로 세월을 아끼는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어나가는 시간, 그러나 아무도 불안해하지 않는 시간,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시간들, 저도 그렇고요. 이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 시간을 저는 더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시간이 그냥 극동방송이 나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전해지고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자, 어제에 이어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되는데요. 먼저 오늘 오프닝 멘트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유하면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좋죠? 그리고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는요,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또 오늘 오프닝에도 이 영상 링크를 함께 공유해 놓았습니다. 오프닝도 보시고 이렇게 꾹 한번 눌러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댓글은 못 남겨요. 지금 우리 한복추님, 조재희님, 윤향순, 김창숙, 사랑의 강물, 그리고 최정희, 이수정, 소중한 아이님, 변옥주 권사님, 거들손, 정순금, 김대리, 박지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세호, 윤경자, 박승아님, 전순자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들어와서 댓글도 남겨주시고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하나님 주신 시간 더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오를 표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영상 찬양 같이 할 텐데요. 우리 소프라노 박인경 선생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영상 찬양 또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죠.

0: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며 이 아침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시간인데요. 매주 또 수요일도 우리 화수, 우리 문예정 PD님과 함께합니다. 예정 PD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PD 문예정 PD입니다.
0: 할렐루야. 예정 PD님.
1: 네.
0: 우리 일주일에 두 번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오늘 오프닝에서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더 잘 써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요.
1: 하나님을 더, 또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PD가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0: 이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시는 분들은 참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을 아끼시는 분들이에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오늘 네. 그 분을 모셔서 함께 하는데 오늘은 네? 여러분 조금 화면 구성이 좀 특별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 꼭 들어오시면 좋겠죠, 예정 PD님?
1: 네, 여러분 꼭 들어오셔서 보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른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0: 예.
1: 보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0: 네.
1: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0: 맞습니다.
1: 또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유튜브 검색란에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고 댓글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는 화요일과 수요일 날 진행하는데요. 신미영님, 한복춘, 최용님, 방송미님, 조재희, 이사야리, 우리 김정란 권사님, 이선아님 오프닝을 공유하고 있는데 참 기도 수첩에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홍숙자님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니 힘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복된 수요일 오늘은 좀 특별한데요, 예정 PD님?
1: 네, 오늘은 스튜디오로 직접 오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정말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함께 하실 분을 예정 PD님이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리가 평소에는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요.
0: 예.
1: 오늘은 그 아쉬움을 싹 녹여드립니다. 아름다운 휴양지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그 영적 갈급함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시고요. 또 방송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A국에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셨던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0: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예,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0: 박수 한번 치자 저희. 선교사님 이 네. 이른 아침 또 극동방송에 오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 좀 극동방송 와보시니까 저기 문혜정 PD님도 있고 송옥석 네. PD도 있고 우리 직원 PD님들도 있고
1: 스튜디오도 있고
0: 다 네.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좀 떨림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처음 뵀지만 한 100번 만나

0: 같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했죠. 아, 근데 뭔가 친숙한데요, 선교사님?
1: 그러니까요.
2: 네, 인상이 좋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2: 주님이 주신 아주 좋은 인상인 것 같습니다.
0: 그 저기 뭐라고 네? 할까요? 그 저기 전라도 사투리로 서글서글하다 그러나? 이게 지금 사투리 표준인지.
1: 아,
0: 정말 그 친숙한 친숙한. 네. 근데 네. 마음 문이 열리는. 야, 그래서 조금 전에도 A국 말씀을 하셨는데요.
1: 네.
0: 선교사님,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만나기 전에 이제 우리 필리핀 사역하시지만 그 전에 20년 동안 우리가 지금 밝힐 수가 없어요. A국 사역 그 사진 영상 있는데 이걸 이제 밝힐 수가 없는데 A국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셨다고요?
2: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 주님의 일만 하는 게 마음의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을 영혼들을 위해서 전부 드려야 되겠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가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그 관점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0: 예.
2: 하나님은 관점이 그 영혼에 대한 그 관점이 굉장히 크셔가지고 아 그럼 영혼이 많은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래도
1: 영혼이 많은 A국
2: 예, 야, A국으로 해서
0: 이거 A국이라고 이거 잠깐 네. 영혼이 가장 많은 데가 뭐 어디요?
1: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A국입니다.
0: 네, A국이라는 거네. 네.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영혼이 가장 많은 A국은 어딘가. 그러나
2: 아유 말이 나와버렸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니 그런데 저는 선교사님 오늘 저는 가장 좀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선교지 네. 소식도 좋은데 오늘 박지연 선교사님 뵈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2: 네.
0: 지금 이렇게 결단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1: 어렸을 때부터
0: 네. 예수님 좀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 만났더니 뭐가 이렇게 좋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게라도.
2: 저는 그 기독교가 어머니 쪽으로 제가 4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태어나 보니까 교회에 있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에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면 그냥 믿어졌어요. 모든 말씀들이 하나 의심하지 않고
0: 그렇죠.
2: 그냥 믿어졌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냥 믿어졌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산기도를 다니면서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때 이제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부흥성회로 부모님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부흥성회 따라다니면서 방언이 너무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1학년인데 제단을 강대상을 붙들고 새벽까지 다 이제 부흥성회 끝나고 가셨는데
0: 예.
2: 그 다음 새벽 부흥성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오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녘이 되어서 이제 방언이 터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을 점점 이렇게 가깝게 네,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0: 그때가 그럼 아까
1: 초등학교 1학년 때
2: 아니
1: 중학교 1학년 때
0: 아유 정정하겠습니다.
1: 네.
0: 지금 많은 초등학교 1학년이 지금
1: 깜짝 놀라셨어요.
0: 도전 받을 뻔했어요. 네. 네. 중학교 1학년 아이고 엄청나죠.
2: 네. 야. 그때부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주님을 이렇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1학년 때 그 영적인 또 경험을 하시면서 아, 내 삶이 내 인생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은 사역의 쭉 전반 중에 아까 A국 20년의 사역을
1: 네.
0: 이거는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역 같은데요.
1: 그러니까요.
0: 거기서 좀 가장 좀 기억나는 일?
1: 에피소드?
0: 예, 사역 혹시 있을까요? 어떠세요? 많이 있겠지만.
2: 너무너무 많아서 그제 1박 2일에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놀라운 현장을
0: 예.
2: 저희가 사실은 그 A국에서 그 변경지역을 지나서 이제 미얀마로 저희들이 이제 선교를 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 화교들이 있는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그 세 분들과 저희 제자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이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80km 되는 내륙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0: 예.
2: 근데 검문이 너무 심해서 거의 무장을 하고 거의 미얀마 사람처럼 준비해서 예. 갔는데 가는 길에 너무 지상 낙원 같은 그런 양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도로는 아스팔트 길이 아니에요. 근데 양쪽으로 해바라기가 쫙 펼쳐져 있는데 그때 머리에 있는 안전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주우러 가면서 보면서 아, 하나님 너무너무 아름답네요. 정말 이거 낙원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도착을 목적지에 해서 1박 2일에 사역을 마치고

0: 다시 이제 돌아온 데 7, 80km이기 때문에 도로가 좋지 않아서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엄청 엉덩이도 아프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시간은 2시간이 넘는 시간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돌아오는 시간에 다 뒤에 한 사람씩 타고 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먹구름이 몰아들어가지고
1: 오토바이 가는데
0: 네. 네. 몰아들어서 이제 빛은 하나도 없고 너무 어두컴컴한 거예요. 예.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엄청 큰 트럭도 다니고 그 덤프트럭 같은 것도 다니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비가 온다면 그 신장로의 그 길에 돌멩이도 많고 도로도 많이 파괴가 됐는데 오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위험하고 그렇죠. 미끄러지고 사고가 날 그런 상황들인데 정말 저는 이거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시간이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그 어두컴컴한 그 먹구름 사이에 바로 제 머리 위에서 곧 쏟아질 듯한 그런 먹구름을 지나서 저희가 2시간이 넘게 돌아왔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오토바이 이제 세워놓고 저희가 그 집 안으로 그 가정교회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발을 내딛는 순간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1: 옥수같이.
0: 어마어마하게 옥수같이 쏟아져서 저랑 같이 간 이제 제자 두 사람이 보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오, 정말, 선생님과 같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를 친히 이렇게 목도하게 되고 배우게 된다고 하면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가 박수치고 정말 감사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2: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신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으신 것 같습니다.
0: 아멘.
3: 우리 선교사님 이제 고백을 이제 들으면서요. 그냥 그 지금 얼굴 좀 표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가 막 생각나시는 거죠.
0: 네.
3: 이건 여러분 아시죠?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2: 7, 80km를.
3: 그 네. 날씨는 그 순간 그때 정말 이건 내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발걸음에 세밀하게 보호해 주심을 느끼셨던 그 경험들. 참 그 세미한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박지연 선교사님을 필리핀 카비테주로 인도하셨어요.
2: 네.
3: 너무 궁금해요.
2: 카비테주가 어떤
3: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어봤어요.
2: 저도 그렇습니다.
3: 카비테주. 네.
2: 카비테주가 어떤 곳인지
3: 설명을 해주신다.
0: 네. 저도 그렇게 이제 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는 모르지만 그래도 카비테주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좀 관광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마닐라하고 메트로 마닐라하고 한 21km 정도 남쪽에 루손선 남쪽에 있어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산업 생산지로도 아주 잘 되고 있는데 그 세계에서 그 활화산이 가장 작은 곳 중에 하나가 그 따가이타이라는 그런 곳에 있거든요.
3: 예.
0: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예, 그런 관광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아니,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2: 네.
3: 자, 저 A국에서 20년 했고요. 자, 필리핀 네. 갔어요. 사실은 이게 아니라 그 소중한 사역지를 또 이렇게 두고 필리핀 사역지로 옮겨간 그 과정이 너무 좀 궁금해요. 그때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0: 저는 항상 사람들이 영혼들의 하나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곳이면 좋겠다라는
3: 영혼이 건, 많은 곳
0: 영혼이 예. 많은 곳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한국보다는 그래도 해외에 그런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 있으면서 머리 안에서는 그 선교지라는 그게 떠나가지 않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그 머리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서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안아줄 걸, 좀 더 기도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이런 마음들이 후회가 되면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다시는 부득이하게 나오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3: 지금 그렇죠.
0: 네, 그런 상황이라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혼들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붕 떠있는 이 마음 선교지 항상 가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화교들에 대한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영어가 좀 부족해서 영어를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가장 가깝고 그리고

0: 비용도 그래도 부담스럽지 않는 그런 곳을 생각하다 보니까 필리핀이라는 마음이 왔어요. 아.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되어서 네 그렇게 해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나라에 정착하게 하시면 정착하게 할 것이고 아니면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로 하나님이 또 보내신다 그러면 또 그 나라로 가려고 그런 마음으로 네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1: 그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에서 일단은 새로운 또 사역지 옮기실 때 먼저 영어를 또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면 난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
0: 아멘.
1: 우리 박선교사님은 지금
2: 그러니까 중심이 늘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하시고 또 결단하시는 것 같아요.
1: 새로운 곳에 가는 두려움 같은 건 없으셨어요?
0: 저는 원래 하나님의 일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네. 네.
2: 사실 이렇게 네. 너무 결연하셔서 지금 빈틈이 없으면 치고 들어갈 빈틈이 없습니다.
1: 일단은 중학교 1학년 때 그 네. 경험 뭔가 좀 두려울만 하면은 또 하나님이 강하게
2: 그러니까요.
1: 역사하신다라는 네.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 선교사님 누리시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고요.
2: 그러니까요.
1: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아니 그럼 선교사님 좀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네. 선교사님 저 진짜 두려워요. 조금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시잖아요. 우리 지금 극동방송 가족들도 그런 분 있으시거든요. 내가 어떤 분은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일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나 잘할 수 있을까? 이사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2: 두려워하는 마음.
1: 선교사님 네. 어떻게 좀 권면해 주세요.
0: 사실은 주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너무 쉬운 말들이에요. 사실 어렵진 않아요. 생각이 좀 단순해야 되거든요. 저는 복잡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바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시고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항상 하셨지.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그래도 기도하다가 또 다시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를 저는 항상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믿으시고 또 기도하신다면은 그 두려움은 다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1: 두려움은 사라진다.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얼굴 보시면
2: 보라 들어오셔야 합니다.
1: 내가 볼 때 저 지금 이런 표현인데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2: 그러니까요.
1: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모습을 저는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보이는 라디오 우리 예정 PD님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요?
2: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사실 그 A국에서의 20년 그리고 필리핀으로 옮겨가시는 그 모든 과정이 돕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현지에서 어떤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떤 사역을 펼치시고 이런 것들이
1: 궁금하죠.
2: 너무나 궁금합니다.
1: 지금요 찬양을 한 곡 듣고 저희가 이 말씀을 또 나눌 텐데요. 오늘 선교사님 보니까 제가 빠져들어요. 이거 지금 거의 뭐 토크 프로그램 네.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지를 지금부터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서 찬양에 나갈 거예요. 이 찬양 제목은 은혜 아니면이란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그렇게 많이 우신다고요, 선교사님?
0: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게 제 삶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늘 이게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바리 고백했던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 고백합니다.
1: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는 오늘 이 아침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지금 필리핀 카비테주의 그 사역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같이 할까요?

0: 우와.
1: 박영희 권사님의 은혜 아니면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을 왜 이렇게 우리 네. 선교사님이 부르시는 것 같죠?
0: 그러니까요.
1: 뭔가 박지현 선교사님이 찬양을 직접 부르시면서 찬양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0: 선교지를 소개해 주시는 감동을 받았는데요.
1: 와, 지금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찬양이 네. 흐르는 동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우리 박지현 선교사님의 이 사역의 모습을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0: 그러니까요. 최옥래님께서도요. 예.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지금 더 들어야 하는데
1: 맞아요.
0: 나누지 못했는데도 모든 분들이 지금 사진을 보면서 눈물이 난다고 또 고백을 나눠주고 계세요.
1: 사실은 저희가 뭐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은혜가 되지만 사진을 보니까 더 은혜가 되는데 지금 20년 전에 세워진 현지 교회를 좀 돌보셨던 사역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선교사님?
2: 네네.
1: 어떻게 우리 그러면 그 필리핀 사역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2: 제가 먼저는 언어를 영어를
1: 했죠.
2: 예, 먼저 배우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무조건 일단 순종하고 보자라는 게 제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선교사님께서 그분들이 20년 전에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를 중점으로 하시다 보니까 그 현지 교회까지 돌보지를 못하셔서 그러면 선교사님께서 한번 좀 돌봐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제안이 들어오셔서 부탁을 받고 기도하고 결정해서 응답받아 결정해서 그 사역들을 돌보게 됐어요. 네.
0: 이 사진을 보니까 가정교회를 직접 방문하시는
1: 그러니까요.
0: 경우도 많은 것 같고
1: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사랑하는 학생들
0: 네?
1: 장학금 사역도
0: 전달하시는 역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 가정 방문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2: 네네. 거기에 가정 방문을 해서 가는 길이 사실은 그 부유 속의 빈곤이라고 그 도로를 큰 도로를 메인 도로를 넘어서 그 안으로 살짝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쓰레기 마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곳에는 또 학생에게 이제 장학금을 전달하고 가는 길이 은혜스러워요. 가는 길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그 길을 가면서 기도를 하고 가요.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에 궁금함과 기대감으로 가요. 가서 그 아이의

0: 물론 거의 다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일단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가서 그 장학금을 주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 부모님들까지 복음을 받아줘서 네, 교회를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1: 저희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감사합니다. 다시 들을 건데요. 네. 49분의 유튜브 방송에서 듣고요. 오늘 이 아침에 정규 방송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유튜브 방송 좋은 아침입니다로 꼭 들어오시고요. 오늘 복된 아침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유튜브 방송으로
2: 넘어왔습니다.
1: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이 이렇게 모자라. 이럴 줄 알았어.
2: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생각을 단순하게 지금 내가 해야겠다. 볼
1: 때, 아, 지금 한 30%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2: 이제 인트로 지나간 것 같은데. 네.
1: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아니 선교사님 그러면 이제 필리핀 참 이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역에 대한 내용도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늘 제가 볼 땐 공급해 주실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딸.
2: 아멘, 아멘.
1: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귀한 딸이 계획하고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정말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도 매일 느끼실 것 같아요.
2: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1: 그런 경험들, 생각나는 경험들 좀 있으셔요? 어떠셔요?
0: 사실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저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를 책임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한 번도 제가 금식하지 않은 이상 한 번도 어렵게 하시지 않고 굶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구하고 하면은 아버지는 구하지 않을 때도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사실은 차가 좀 1년 넘게를 걸어다니다 보니까 벌레에 물리고 너무 더운 날씨에 참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걸어가다가 아니 돈이 아까우니까 이거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 20년의 그 사역 속에서
1: 네.
0: 이 몸에 습관이 이게 배어 있어가지고 이론 쓰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게.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조금 가다가 힘들면 너무 햇볕이 쬐고 땀을 흘리니까 한 시간 거리를 가다가 그러면 힘들면 제가 트라이시클을 이렇게 지나가는 트라이시클을 잡아서 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계속 또 기도하고 가요. 아니지 이제 다는 왔는데 더 가자. 가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시간 거리를 걸어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했고 그래도 기뻤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찬양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너무나 값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음을 아시고 아버지 저는 차가 필요한데 꼭 저에게 맞는 차를 주세요. 예, 너무 낡아가지고 여자기 때문에 수리하기 힘드니까
1: 그렇지.
0: 그런 차가 아니라 정말 오래되지 않고 좀 가격도 비싸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차를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셨고 그 차 가격도 그 차량비를 사실은 A국에서 현지인 저의 A국에 양어머니와 양언니가 계시거든요. 현지인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정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너는 왜 필요한 거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얘기를 그러면 나는 이게 차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서 A국에서 그 지원을 받아서 그 차를 구입했는데 주위에서는 빨리 차를 구입해야 되지 않겠냐. 위험하니까 빨리 구입해라.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때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기도한 대로 100일 작전 기도로 전 했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관광비자이기 때문에 그 운전면허증, 필리핀 운전면허증을 따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그날 가는 날은 법을 바꿔서라도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담대하게 100일 작전 기도하면서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가격도 차도 3년밖에 안 탄 그것도 이제 한국 우리 선교사님께서 타신 차 이제 철수하시면서 그런 차에 가격도 정말 그렇게 해주셨고 차도 너무 좋은 차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게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0: 같습니다. 짧게 얘기를 하자면 이래서 제 삶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고 구하는 것마다 저를 책임져 주시는
1: 아멘, 아멘.
0: 보호자,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구하고 아버지께서 해주신 그거를 예, 제일 예, 선호합니다. 멋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2: 우리 많은 참 분들 좋으세요.
1: 그러니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한복춘님이. 네.
2: 우리 하나님 좋으세요. 우리 좋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에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습 또 그 영적인 내공이라고 할까요? 또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뭐 지금 모든 걸 다 느낄 수는 없지만 느껴지고 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아침이 우리의 하루가 우리 선교사님을 좀 닮아가는 또 그런 하루도 되면 좋겠다.
1: 아멘, 아멘.
2: 심플한 거죠.
1: 그러니까요.
2: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이렇게 대화를 듣고 있는데 상당히 정돈이 되는 거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한 거.
1: 단순해지고.
2: 중요한 문제죠. 네. 인간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도 좀 단순하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이 마음들이 참 저희도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1: 아멘.
2: 선교사님 우리 네. 극동방송 가족들 오늘 저희가 뭐 사역 이야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오늘 성경 공부하러 오늘 뭔가 신방 오셨다라고 우리가 신방 간 게 아니라 선교사 신방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네. 오늘 어떤 말씀 한번 해주고 싶으세요? 아침 방송 많은 분들이 듣고 있어요. 유튜브 상에서 네. 좀 듣고 있고 오늘 신방 오셨다. 어떻게 좀 권면해주고 싶으세요?
0: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분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 물론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가 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멋지세요. 이런 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신년이 시작하면서 시편을 읽고 그다음에 잠언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도서를 읽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오경을 쭉 하면서 읽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너무 멋지시고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제 아버지시라고요. 이러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렇게 다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단순하게 저는 좀 단순 편이거든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장점 같아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네가 달려가라 그러면 달려가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것이고 저는 사실 필리핀에 가서도 앉아서 기도할 때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남편도 없어요. 저는 자녀도 없어요. 저는 혼자인 거 아시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저를 책임지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언젠가 먹을 것을 안 주시면 저는 짐보따리 싸서 가겠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우셔가지고 그 말씀이 좀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공급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러나 언젠가는 아버지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다 저는 그렇게 답을 찾고 구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되시는 성도님들 너무 귀하세요.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을 고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소원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오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박지연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목사가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 복음에 집중해서 달려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뭐 사역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 건 아닌데 그러나 오늘 선교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삶에 가장 꼭 필요한 또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0: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가족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멘, 듣게 아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줬어요. 오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1: 아멘.
0: 오늘 선교사님 보면서 오늘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모습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부러워요. 그리고 도전이 돼요. 아마 이런 마음들을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많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짧게 저희가 1분 정도 남아서 선교사님 기도 제목 한번 있으시면 저희도 같이 기도해드리고 싶고 하고 싶은데 어떤 기도 제목 있으세요?
2: 기도 제목은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거든요. 이사야서 61장 1절 5절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는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입고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늘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개인 뜻입니다.
0: 역시 심플해요.
1: 심플합니다. 네.
0: 좋아요. 오늘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이걸 한번 더 보세요.
1: 네.
0: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박지연 선교사님, 기술의 윤석준, 오영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Good morning. 언젠가 양의 습성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양은요, 시력이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다시 무리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양들은 바로 옆에 양과 딱 붙어서 무리 안에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겁도 많아서 혼자가 되면 불안하니 계속해서 서로 붙어 있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너무 오래 붙어 있다 보니까 서로의 털이 엉키기도 하고 또 급하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려다가 털이 뽑히고 피부가 상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치기들은 너무 붙어만 있는 양들의 사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양을 모으고요. 또 양치기를 돕는 개가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양들의 사이를 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이 잘 안 보이는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꼭 필요한 존재죠. 성경에서는 우리 모두를 양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가 혼자의 힘으로 뭔가 이뤄낸 것처럼 목에 힘을 주며 살아가지만 앞이 안 보이는 양처럼요. 바로 앞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이 양과 같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겐 앞길을 인도해 줄 누군가가 꼭 필요합니다. 양 같은 우리 모두에게는 진정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주는 나의 목자, 키즈벤처의 찬양으로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갓모닝이고요. 문예정입니다. 오프닝에서 양의 특징을 나누며 성경에서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참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에겐 참 주님이 필요하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필요하다.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앞이 안 보이는 양들이 외로움과 불안함에 서로 붙어 있으려다 털이 엉키고 상처 입는 모습이 참 우리와 닮았는데요. 우리 역시 또 외로움이나 어떤 두려움, 막연함, 뭔가를 의지하고 또 무리 속에 머물려고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삶을 엉키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목자의 음성과 또 인도하심이 필요한데요.

0: 우리의 판단을 믿고 앞서 나가려던 그 발걸음 또는 누군가를 좀 의지해 보려고 했던 인간적인 노력 다 잠시 멈추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진정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굿모닝 식구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10월 생명의 삶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생삶 큐티책으로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는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문자 샵 0153번으로 큐티라고 보내시면 50분을 선정해서 생명의 삶 10월분 큐티책을 보내드립니다. 또 만나라고 보내셔서 출석 체크하셔서 말씀 카드 받아가시고요.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말씀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 소개하고요. 수요일 구약 인사이트,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함께 배우시죠.
1: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위델 커피에서 커피 원두를,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구약 인사이트.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성열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0: 교수님, 지난주 창세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 그 도우심에 감사하는 인생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15장입니다. 네. 네.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셨지만요. 네. 아브라함은 당장 내 몸에서 날 자식이 없는데 무슨 상급입니까? 라며 한탄을 합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영적인 은혜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보이는 보상을 원할 때가 많아서 네.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참 익숙한데요. 아브라함의 이런 솔직한 불평을 하나님은 왜 믿음 없다고 혼내지 않으시고 네. 오히려 의롭게 여기셨을까요?
1: 네. 일단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앞에서 보았지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갈대아인의 우르에 살다가 하란으로 옮겨갔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 목적이 있었죠.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과 그로 인해 생겨날 자손,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그 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죠. 하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살아가야 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고 왜 가나안이었냐는 것은 과거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이 땅덩어리는 좁지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대륙의 한가운데가 있어요. 센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 대륙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고 또 신약시대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곳에서 시작한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요. 일단 그 가나안 땅, 땅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정작 현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간의 의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불평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아놓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0: 네.
1: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좋게 보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0: 그렇네요. 불평을 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붙잡고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런 장면을 또 보게 됩니다. 15장에 보면요. 네. 이

0: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또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이 홀로 지나간다라고 네.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방식이 참 궁금합니다.
1: 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당시 세계의 관습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 세계를 우리가 고대 근동세계라고 하는데요. 이를테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를 묶어서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혹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나 계약을 맺을 때 취하는 행동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짐승을 둘로 쪼개고 그리고 조약이나 계약의 두 당사자가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조약이나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의 몸이 두 쪽 나는 것처럼 그 위반자는 신들에게서 큰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행동이죠. 근데 오늘 이 15장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 뭐냐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어기면 내가 그런 벌을 받을 각오가 돼 있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말하죠.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건 불순종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도 나중에 보게 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네. 12장에서도 애굽 왕 바로에게 넘기잖아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고 고스란히 사라를 다시 되돌려주신다 그 말이죠.
0: 네.
1: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상징적인 행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그렇게 고대 근동의 조약이나 계약 체결 방식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이었으니까 고대 근동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조약이나 계약 체결 양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0: 네.
1: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는 그 조약 계약 체결 방식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확실하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횃불이 홀로 지나가신다는 그 의미가
1: 예.
0: 아브라함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그렇죠. 이뤄 가신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해도 괜찮겠네요.
1: 네.
0: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또 하고서는 그 바로 뒤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네. 동안 괴로움 당할 것이라는 또 무서운 예언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네, 네. 축복의 약속 뒤에 왜 굳이 이런 고난의 시간을 또 통과하게 하실까요?
1: 네.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겠지만 축복과 고통, 고난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항상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축복 있으면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끝난 다음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때를 거친 다음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0: 네.
1: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년 365일 날마다 복만 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축복을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엄청난 시련과 고통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손의 약속은 하나의 복이잖아요. 축복이거든요. 그러나 또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고난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축복과 고난은 같이 가는데 중요한 것은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약속, 하나님의 언약. 비록 고난의 시기를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결코

0: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빛을 발하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오게 될 축복입니다. 항상 우리는 고난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은데 이 고난 넘어 있을 하나님의 새로운 그 계획, 구원, 축복, 언약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 혹시 지금 고난의 시간을 또 지나고 있다면 그 눈앞에 고난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 이미 주신 선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구약 인사이트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교수님 15장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0: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으나 그 언약과 현실 사이에 너무도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괴리가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평했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약속을 재확인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자신의 현실 속에 불평할 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는데 항상 그 불평과 원망 또는 시련과 고통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 섭리, 구원, 약속 항상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희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이 반드시 닥쳐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1: 아멘.
0: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멋진 하루이길 소망하면서 구약인사이트 호남신학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강성열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구약 인사이트 오늘은 창세기 15장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요. 다시 듣거나 주변에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약이라고 두 글자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구약이라고 보내주세요.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 나누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멋진 하루 보내시길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게 속한 모든 것을 축복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모든 걸음이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일과 사명 앞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부족하고 실수한 부분도 인정하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과도 인간됨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존중히 여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만족과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오니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또 욕하는 자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한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강탈하는 강도에게 속옷도 마다하지 마라. 어떻게 아멘 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뭐 그건 조금 머니까.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한테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게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한 뺨 맞았으면 그냥 포커스로 그냥 막 돌려줘야 우리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수긍은 하지만 마음 중심에서 이게 가능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선대하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왜 축복하라고? 뭔가 도저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뭔 이상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이 아니 주님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또 행할 수도 없는 명령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야?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 하는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 또는 하나님의 수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도의 시선은 늘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한다고 우리의 발이 땅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현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상적인 그냥 막연한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현실을 부정해버리는 그냥 둥 떨어져서 수도원에 가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시선을 하늘에 두고 영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야 될 삶의 현장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어둡고 또 악한 세상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이 세상과 동떨어져

0: 없어서 그저 막연한 현학적인 그냥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현실에 살아내는 거예요. 다만 그 현실에 산다고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막 떠밀려 다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패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방향성이에요. 이것은 선언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가볼까요?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1: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0: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는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나라이고 궁극적인 방향은 하늘이지만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과 본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경지에 이르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다다르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 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될 삶의 태도인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야 될 가치이고 또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 그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경지라는 게 사실 똑같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사람이고 또 우린 피조물이고 더더군다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앞에서 느꼈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하는 주님의 명령의 불가능함과 그분을 닮아간다고 하는 그 가치의 불가능성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존재로 그 가치로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있는 목적이 있는 삶과 그냥 떠밀려 다니는 삶과는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땅을 사는 내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에게 주어진 꼴, 모델, 지향이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가는 걸음들의 방향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꼴이 없으면 내 방향이 정확한지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꼴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지금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에 지금 당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자기 사람, 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이 누구들을 말하냐면 제자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상황이니까 그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더더군다나 주님이 뻔히 보이는 자리에서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그 살결이 눈으로 바라보고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본보이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삶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는 삶이 다르지 않다고요. 똑같이 맞다 했어요. 그게 우리의 꼴이고 우리의 지향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우리가 그것을 이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세상의 한복판, 어두움의 한복판, 부패함의 한복판, 죄악의 한복판, 거기에서 떠밀려가지 않기 위해 우린 계속 우리의 모델된, 우리의 삶에 지향된 목표가 있는 거죠.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이것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다랐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마지막 순교의 장면인데요. 우리 57절부터 60절까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0: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님인데

0: 마지막 순교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자신을 그 살기 어린 눈으로 노려보면서 자신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미워하는, 자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머리 갈 거 없고 우리 교회사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셨던, 광복 후 혼란한 시대 1948년 발생한 여순 사건에서 그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좌익 청년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아들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고 실제로 사랑하셨던 그것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이데아의 세상은 아니에요. 분명히 다다를 수 있어요. 다만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진 않더라도 그걸 향해 나아가는 거죠.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다다름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기본이 뭐냐면 우리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졌고 우리의 어떠함으로 다다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명령이나 가르침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자 그러면 그래 우리 사랑합시다로 가지 않는 방향,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짐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가치들은 내가 아닌 나를 도우시는 그분,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완성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순종의 걸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곱 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뭐 세상이 말한 것처럼 학벌이 있거나 뭐 재력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명령 모델 삼고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 또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주님이 명령하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로 나아가는 걸음이 나의 의지로 가는 걸음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으로 가는 걸음이 아니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순종해 가는 걸음이에요. 이 신앙의 원칙이 우리 안에 잘 서 있어야 내 안에 엉뚱한 싸움들을 안 해요. 내 의지로, 다짐으로,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내가 힘을 쓴다면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걸음에 내가 에너지를 쓰는 거죠. 내가 이루는 열심이 아니고 순종하는 열심인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한 것을 좀 볼까요?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가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하나님께 갈 날이 가까웠고 영예들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면서 쓴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14절 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1: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0: 한 번 더. 시작.
1: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0: 아멘.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 안에는 복음도 있고 교회도 있고 또 성도로 살아내야 될, 성도로 지켜야 될 많은 것들이 포함돼요. 근데 그 우리가 지켜내야 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너 힘내서 열심히 사람들과 함께 힘 모아서 파이팅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힘내서 이룰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지향, 성도로 살아가는 목표, 성도로 우리가 모델 삼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나 나의 실력으로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신앙 안에서 반복되는, 잔소리처럼 듣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자신을 저복종시켜야 되고, 이 말이 왜 반복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길인데 자꾸 그게 우리 안에 익숙해요. 뭔가 우리는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에게 순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않고 나를 처복종시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복되니까 잔소리처럼 들리죠. 또 그 얘기? 그래도 해야 돼.

기도하라 얘기예요. 기도합시다. 선생님 인정하십시다. 선생님께 순종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분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마침내 소녀와 목사님이 그랬듯이 스테반 집사님이 그랬듯이 나도 언젠가 지금은 우리도 다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이 모델되신 그 모습에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이제 정도 차이는 다 있겠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만 아는 거니까

0: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삶의 지향을 향해 같이 성경 안에서 걸어가는 걸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조금 멀어 보이는 그 길을 위해 하나님 구체적으로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걸음들이 있어요. 자, 본문 와볼까요? 우리 31절 같이 볼까요?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시작.
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0: 한 번 더 시작.
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0: 네, 소위 말하는 황금률 윤리라고 말하는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숭고한 행동 양식입니다. 지금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걸음을 걸어내기 위한 오늘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세상에도 이런 비슷한 가르침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너가 싫은 거 남에게 시키지 마라, 이런 이유의 가르침들이 많아요. 유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더 적극적으로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라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을 받겠냐, 너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면 무슨 칭찬을 받겠냐.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 기본이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 기본이고 또 선대한다는 게 좋게 대한다는 거거든요. 좋게 대하는다는 거, 좋게 대함받고 싶은 거 기본이고. 근데 그렇게 받는 것보다 네가 사랑하고 네가 선대해라 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돈 많이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 대접받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이 중앙시장 안 가고 신세계백화점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물건을 사는데 중앙시장에서는 그렇게 대접을 안 해줘요. 근데 신세계백화점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대접을 해줘요. 또 신세계 똑같은 신세계백화점인데 VIP는 좀 다릅니다. 발레 파킹 받아봤어요? 에이, 우리는 없어. 내가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가지고 막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여자들은 좋겠어요. 중간에 지하 2층 여성을 위한 파킹 아저씨 따로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대접 받으셔서. 우리 같은 사람 지하 내려가죠. 저는 명품 관에 들어가본 적이 없어요. 살 일도 없지만. 근데 명품에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말부터가 다릅니다. 어서 오세요. 대접받는 느낌. 근데 명품관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살 사람인지 구경하는 사람인지. 대접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VIP들은 저는 어떤 권사님 때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 라운지가 따로 있어. 몰랐죠? 다 몰랐지. 나도 몰랐어. 그전까지. VIP를 위한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커피도 공짜야. 그리고 와서 거기 서빙하는 그 직원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원하게 에어컨도 나오고. 사람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 그래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대접받는 건 본능이고 대접하는 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 대접받는 본능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명령하신 대접하는 말씀의 순종을 따라갈 것이냐의 걸음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명령하신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이르는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걸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영향하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는 대접받기 좋아하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 걸음으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감동하십니다. 내가 말했잖아. 너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해.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본능을 따라서 막 대접받고 싶어하고 막 그런 모습이 우리의 걸음을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되는 걸음이 분명한데 우리의 걸음을 자꾸 치우치게 하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치우침이 영원한 나락으로 가지 않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이 꼴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닮아가면 주님 명령하신 명령에 대한 꼴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우쳤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치 있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사랑하지 못하지만 당장 왼뺨 맞으면 오른뺨 들려기는 도사하고 막 어퍼커트 막 하는 게 우리의 수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꼴이라는 것이 인식될 때 우리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주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대접하고 주라. 우리 38절 볼까요?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1: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0: 아멘. 제가 이 본문 인용도 많이 했고 세상의 원리와 성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하나님이 앞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우리의 삶에

0: 채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세상이 돌아가는 건 가장 근본적인 경제가 도는 힘은 욕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광고를 보면 다 욕심을 자극하잖아요. 저거 가져야만 갖고, 저거 꼭 가져야만 될 것 같고, 또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게 우리를 이제 이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은 움켜쥐고 살아요. 근데 성도인 우리는 그 세상에서 주며 살라는 거죠. 요 걸음이 아까 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삶의 걸음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채우심이 넉넉해요. 풍성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좀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 4장 가보실래요? 19절입니다.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1: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0: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그 채우심을 믿기에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준다는 말에는 성도의 신앙의 정체성이 담겨 있어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입니다. 앞으로 좀만 넘어가시면 돼요. 13절,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0: 아멘. 이 말씀 진리로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신 이유, 바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는 거예요. 즉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나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는, 나로 인하여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받는, 즉 복덩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 안에서 나는 복덩어리이다. 한번 더. 복음 안에서 나는 복 자체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복이니까 내가 가는 것이 복을 받는 거죠. 복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로 인해 누군가 복 받아야 돼요. 나로 인해 누군가가 풍성해져야 돼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 갖고 있다면 성도라 말하지만 사실 아직 복덩어리로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주는 수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고 누군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고 흘려보낼 것이 있어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었냐면 이미 창고에 가득 찼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주셨으면, 제대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창고로 넘어주신 것은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더 크게 줬어요. 다 내 거 삼으려고.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리고 자신은 잘한다고 착각한 거죠. 복받았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한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내게 풍성히 주신 것과 흘려보낼 영역들이 있어요. 여러분만 알아. 나는 없어요. 나는 먹다 죽을 돈도 없어요. 그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 왜냐면 욕심 있는 사람은 그 채워도 채워지는 게 욕심이거든요. 근데 성도는 달라요. 내게 주어진 것과 흘려보낼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흘려보냄이 내가 복덩어리라고 하는 복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이거든요. 그 걸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주면 될까요? 또 재미있는 건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주면 줄 게 많아져요. 복을 모르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준다는 건 내게 많다는 거에 적다는 거예요. 그러지. 많이 줄 수 있다는 건 많이 주신 내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줄 일이 많아져요. 또 줄 수 있는 영역도 넓어져요. 줄 수 있는 힘도 생겨요. 이게 복이야. 성도가 누리는 복. 막 움켜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고 막. 하나도 복 아니에요. 그건 고스란히 얼마나 우리가

0: 하나님께 불순종했냐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해요.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만나를 거둬들일 때 하루치만 거둬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처럼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막 일주일째 가다 거둬서 항아리에 넣어놨어.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어.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은 많이 거둬서 갖다 놨는데 결국 뭘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순종했냐를 증명하는 증거물일 뿐이에요. 못 먹어요 그거. 내가 얼마나 많이 쌓고 살았냐, 그거는 내가 얼마나 복받았냐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며 살았냐를 나타내는 항아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준다는 말, 이 준다는 행위가 갖는 의미,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그 주는 행위를 통해 내게 채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위와 그 걸음을 통해 닮아가는, 그리고 마침내 이루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도라고 말해놓고 한 번도 준 적이 없다. 심각히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흘려보낸 적이 없어. 나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한 번도 흘려보낸 적이 없어. 나로 인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복받은 적이 없어. 이건 좀 썩은 항아리가 많을 것 같아. 잘 기억하십시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 명령하신 명령이 조금 불가능해 보여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위에 기도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어떻게 축복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 명령이 우리가 꼴로 삼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사하는 분량에 이르는 우리의 삶의 꼴과 맞닿아 있어요.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사셨고 또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가야 되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이 땅의 가치에 함몰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거죠. 그 실제적인 행동 중에 하나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들이, 그 걸음들이 우리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우리를 걷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줄 수 있다는 말은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또 준다는 말은 우리가 갖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즉 복덩어리라는 사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구워서 막 빚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풍성히 채우시고 흘려보낼 영역도 주세요. 다만 이게 욕심 때문에 자꾸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꾸 창고를 늘려서 그렇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과 이미 흘려보낼 것들은 이미 주셨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깨닫게 돼요. 아, 이 정도는 우리가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그리고 흘려보낼수록 내게 주어지는 풍요함도 늘지만 흘려보낼 역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인 사람이 다 복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와,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이런 소리 듣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걸음을 한번 하게 봅시다. 나는 지금 바로 걷고 있는지. 물론 우린 연약해서 이렇게 흔들려요. 우리가 완벽하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흔들림이 이 오차를 줄여갈 수 있는 이유는 꼴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꼴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한 분량이 이르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가치들을 실현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이루실 겁니다. 그 대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대접하며 사는 거예요. 주며 사는 거예요. 뒤에 좀 더 하면 여기 이제 주님 닮아서 자비로운 삶을 살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뭐 한 시간 내에 다 못하니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접하며 살고 주며 사는 것.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덩어리라는 것을 삶으로 실현해내는 아주 중요한 걸음들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장삼부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지체를 되길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뜰안.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래요. 나를 들여다보면 실망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시편 145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 작아도 괜찮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자신감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위대한지 위대하지 않은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 크기를 재느라 마음 졸이지 마세요. 내 한계를 바라보기보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